KBS 이라디오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 여행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요. 김상희의 울산 큰애기, 오은정의 울산 아리랑, 그리고 윤수일의 터미널이었어요. 자, 추석 기획으로 마련한 시간입니다. 전국 팔도 자랑! 계속해서 박순례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내 고향은 전북 정읍이어라. 사람들이 정읍하면 내장산 단풍부터 떠올리는디 우리 동네 자랑에 그것만 있는 줄 알면 스팟이랑 몇 해 전 가을 서울 친구 둘이 놀러 왔어요. 내장산 단풍 보고는 사진을 몇백 장 찍어대길래 시내 내려와 쌍화차 한잔 하자면서 데려갔지요. 근데

찻잔에 대추며 밤이며 자시며 푸짐하게 올라온 거를 보고는 한 친구가 눈이 동그래져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차요? 한 끼 식사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정없어는 차도 그냥 안 줘. 배까지 든든하게 채워야지. 그러고 생고 시장에 갔는데 분명 구경만 한다던 사람들이 떡 사고 전 사고 반찬 사고 나중에는 양손에 봉지를 한가득 들고 있더라고요. 내가 아니 이삿짐 싸냐 했더니 정업은 지갑 닦고 다니기가 힘든 동네네 그러길래 같이 한참을 웃었지요. 그게 정업사까지 품고 있으니 맛도 있고 멋도 있고 이야기도 깊은 고장이 바로 정업 아니겠어요? 그러고 우리 정읍하면 이 노래를 빼놓으면 습하지라. 김용임의 내장산 한번 곱게 들려주시어요. 차를 그냥 안 준다. 배까지 든든하게 채워야지. 그리고 또 정읍은 지갑 닦고 다니기가 힘든 동네네. 아, 그만큼 먹거리도 풍성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김수경님께서는요. 안녕하시오. 제 고향은 전남 나주여라. 나주하고도 영산포인디 집 앞에는 영산강이 흘러불고 계절마다 예쁜 꽃들이 반갑게 해준단께라. 그러고 향토 음식으로는 삭힌 홍어가 유명하지라. 내 고향 나주로 꼭 한번 놀러와보시오. 그러고 신청곡으로 영산강 처녀 한번 틀어주시오 하고 보내주셨어요. 와, 집 앞에 영산강이 흘러요?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 강이 흐르는 앞에 집 짓고 살면 그 앞에 더울 때 그냥 가서 발도 담그고 그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삭힌 홍어. 예, 역시 뭐 전라도 하면 홍어죠.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이 고향인 순례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김용임의 내장산에 이어서요. 고 송대관 선배님의 고향이 정읍이라고 하거든요. 송대관에 차표 한 장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나주가 고향인 수경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송춘희의 영산강 처녀까지 세 곡 이어서 띄워드릴게요.

KBS 2라디오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용임의 내장산, 송대관의 착표 한 장, 그리고 송춘희의 영상강 처녀 듣고 왔습니다. 반제분들께서 보내주신 고향 자랑을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전국 팔도 자랑, 이번에는요. 신명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내 고향 충청부터 제천을 자랑할게요. 응디 울고 넘는 박달재의 배경이 된 곳 박달재가 바로 제천에 있습니다. 지금은 터널이 뚫려서 편하지만 예전에는 박달재로 다니려면 고개가 높았어. 정말 울면서 넘었을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지와 함께 우리나라의 오래된 저수지 중 하나로 꼽히는 의림지 아시죠? 그것도 제천에 있습니다. 아, 또 케이블카도 탈 수 있거든요. 제 고향 제천 최고입니다.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아, 제천. 예, 오래된 저수지 중 하나로 꼽히는 의림지 알죠, 알죠. 참, 그 저는 진짜 충청도를 뭐 행사 말고는 진짜로 뭐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가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그리고 오은성님께서는요. 응디 저는 직업군인인 아버지 덕분에 전국팔도가 제 고향입니다.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강원도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경상도에서 중학교,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전국팔도 음식이 다 맛있고 제가 살았던 곳을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 팔도에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와, 직업군인 아버지 덕분에 진짜 전라도에 태어나서 강원도, 경상도, 서울 진짜 안 살아본 곳이 없네요. 와, 근데 진짜 이 모든 곳에 친구가 있다는 것도 또 그때는 물론 좀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참 좋은 점도 있네요. 어딜 여행 가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제천이 고향이신 신명춘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박재용의 울고 넘는 박달재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김선정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태진아의 내 고향 충청도가 좋다. 그리고 오은성님의 신청곡 은가은의 전국팔도까지 세 곡 이어서 들려드리고요. 추석 기획으로 함께한 전국 팔도 자랑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0: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1: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유 선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5: 우리 아이 락토핏.
4: 바쁜 하루를 보내는
5: 어른들도 락토핏.
4: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5: 우리 모두 락토핏.
6: 좋은 간단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100% 무첨가 당근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를 드립니다.
9: KBS 2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허찬미의 당신은 얄미운 나비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시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귀경방향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서울로 출발하신다면 부산에선 6시간, 전주에선 3시간 10분 정도 걸리겠는데요. 정체는 조금씩 더 늘어서 잠시 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막히겠고요. 밤 11시쯤에 해소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총 26km 막히는데 옥산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까지 가장 많이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동서천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군산부터 막힙니다. 더 가서 송악에서 서해대교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KBS 이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윤태화의 사랑고백 띄워드렸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혼자 추석 연휴를 보내는 반제기분들의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 혼추석도 괜찮아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혼자 보내는 추석 연휴도 오케이, 외롭지만 오케이, 가족들이 보고 싶지만 오케이, 명절 음식이 먹고 싶지만 오케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케이를 외치는 반자이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혼추석도 괜찮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님과 함께하는 명절 연휴를 꿈꿨지만 현실은 혼추석을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다음 설에는 내년 추석에는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외롭지 않은 명절 연휴를 보내게 되실 겁니다. 응디가 응원하면서 반제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김남미님께서요. 저는 추석 때 회사로 향하는 게 편했습니다. 본가 내려가면 엄마의 잔소리 폭격에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집에 돌아올 게 뻔하거든요. 예! 네 동창 민지는 대기업으로 이직했더라. 너하고 동갑인 그 아래청 사는 그 영지 알지 영지. 연봉이 얼만 줄 아니? 이런 잔소리를 듣느니 혼자 조용한 사무실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당직 서는 게 편해서 좋더라고요. 여러 번 추석을 혼자 지내봤지만 그때마다 잔소리 공격을 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는 라디오를 들어보세요. 그럼 괜찮으실 거예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 잔소리 폭격을 피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저는 결혼하라고 하시는 건가 했는데 그 동창이랑 동갑인 아래층 사는 그 옆집 사고 아래층 살고 이런 사람이랑 왜 비교해요? 이게 뭐 차라리 결혼으로 잔소리를 하시지. 일하는 거고 뭐 이런 거는 다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 인생 사는 건데 왜 이런 걸로 비교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세요, 어머니. 아무튼 뭐 잔소리 공격을 피해서 이렇게 계시고 있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라디오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김지연님께서는요. 회사 생활 시작하고 몸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명절에 집에 내려가지 못하고 혼자 지냈던 적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드라마를 몰아봤습니다. 시리즈가 긴 드라마 있죠? 그런 거 보면 딱이에요. 작년에도 저는 중국 무현물 드라마를 보면서 추석 연휴를 행복하게 혼자, 아니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랑 같이 보냈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그쵸. 그 주인공들이랑 함께 보내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그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기 전에 혼자 살 때는 이렇게 명절에 못 내려갈 때가 있었거든요. 서울에 혼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진짜 이런 드라마 몰아보기 시리즈 긴 거 있죠. 막 12편까지 나온 거 그런 거 몰아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냥 맛있는 음식 사가지고 불 조명 하나만 딱 켜놓고 그런 거 몰아보면서 밤새서 보고 진짜 너무 재밌으니까 밤새서 보게 되잖아요. 전 좋았어요. 자, 훈추석을 외롭지 않게 보내는 노하우로 남미님께서는 당직을, 지연님께서는 무협 드라마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두 분을 위해서 이 노래도 띄워드릴게요. 영탁의 알 수 없는 인생, 장민호의 드라마, 그리고 박혜신의 솥.

KBS 2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혼자 명절을 보내는 반짝이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연휴를 외롭지 않고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혼추석도 괜찮아. 김창래님께서요. 우리 남편이 외국에 가 있었을 때 저 혼자서 추석을 보냈었죠. 외로웠냐고요? 아니요. 그때 제가 한창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막 침대를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소파를 이쪽으로 놔봤다가 저렇게도 놔보고 하면서 아주 알차게 보냈습니다. 그때 열심히 훈련해서 그런지 이제는 혼자서도 가구를 잘 옮길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혼자서도 놀 수 있는 게 많답니다.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꼭이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예. 저도 저희 신랑 저기 멀리 지방에 갔을 때 혼자서 소파를 일로 옮겼다가 스피커를 일로 옮겼다가 절로 옮겼다가 저 혼자서 진짜 난리 했거든요. 기분 좋지 않아요? 그렇게 막 가구 배치 바꿔놓으면은 커튼 색깔도 바꾸고 소파 위치도 바꾸고 한 번씩 그렇게 위치 바꿔보면 저는 참 좀 다른 집에 온 것 같고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요 방법도 괜찮네요. 집 인테리어를 바꿔보는 방법. 창래님께서 사연과 함께 노래를 또 신청해 주셨어요. 별사랑의 돋보기, 박현호의 웃자에 이어서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김양의 흥부자까지 바로 감상하시죠.

KBS 이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혼추석도 괜찮나?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신우인님께서요. 제가 결혼하고 주말부부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추석 때 혼자 지내야 했어요. 뭐였는지 궁금하시죠?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랑 영상 구경했습니다. 사진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나 기분이 새록새록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추억은 늘 미화되고 아름답잖아요. 덕분에 행복한 추억들이 추석 연휴에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달래주었답니다. 혼자 명절 보내시는 분들 다음에라도 이 방법 꼭 써보세요. 이 방법 진짜 괜찮다. 저 지금 봐야 될 영상이랑 사진이 수천 개거든요. 애기 키우다 보니까 찍어놓고 못 본 영상들도 진짜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막 아 이쁘다 일로 봐 잘로 봐 뭐 했어 저 했어 뭐 하다가 이제 뭐 바로 또 애기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영상을 찍어놓고 못 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메모리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못 찍는데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몇 개 지우고 막 이랬었는데 이거 사진 정리하면은 아마도 하루 이틀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영상들 보면서 그때 또 추억 떠오르고 이 방법 좋다. 그쵸? 우이님께서 노래 신청도 해주셨습니다. 심은경의 나성에 가면 그리고 이명화의 진짜 배기 그리고 김장수의 망고땡이야.

KBS 이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혼추석도 괜찮아.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최준호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응디. 저는 혼자 명절 연휴를 보내야 할 때마다 라디오 다시 듣기를 하는 편입니다. 평소 라디오를 자주 듣는 편이어서 생방송도 많이 듣지만 다시 듣기를 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라디오는 명절 연휴에 들으면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사연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빛나는 트로트 다시 듣기 하려고요. 좋은 방법 아닌가요? 너무 좋은 방법이죠. 라디오는 뭐 언제나 답이죠. 아, 다시 듣기 재미. 저도 한 번씩 제 라디오 다시 듣기 막 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연 다시 듣다 보면 맞아 이런 사연도 있었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웃게 되고 그리고 뭐 지방 청소할 때나 뭐 정리할 때나 그냥 라디오 쭉 틀어놓고 하다 보면은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라디오를 참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는 제가 또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준호님을 위해.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KBS 이라디오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꼭 해주세요. 자, 오늘 끝곡으로요. 김연자의 10분 내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귀경 방향 정체가 가장 긴 시간대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총 37km 정체인데 영동 일대에서 막히고요. 옥산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정체가 깁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서종에서 화도까지 꽉 막혀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군산부터 동서천 분기점까지 밀리고 더 가서도 송악에서 포승 분기점까지 막힙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가는 길 수안터널에서 피발령 터널까지 막힙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는 제천 방향으로 대소분기점에서 안진터널까지 밀리고요. 정체는 밤 11시까지 이어지겠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늘까지 면제됩니다. 57분 교통정보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생각만 해도 입맛이 싹 돌면서 마음을 저릿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집밥, 엄마표, 된장찌개, 이런 말이죠. 집밥이라는 게 사실 별게 없잖아요. 우리 집 김치, 우리 엄마가 만든 국. 어느 집은 달짝지근하고 어떤 집은 짭조름하고 또 어디는 담백하죠. 어느 집이나 그 집안 특유의 맛이 있어요. 그 맛이 평생의 내 입맛을 좌우하는데요. 추석에 그리운 우리 엄마표 음식 좀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KBS 1라디오 추석 기회 5일간의 음악여행 마지막 여행길,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1: 집

0: 9월 27일 일요일 KBS 2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오늘 첫 곡은 김범수 씨의 집밥이었습니다. 명절이 좋은 이유 꽤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게 부모님의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가 가장 큰 좋은 이유인 것 같아요. 똑같은 전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잡채인데 희한하게 엄마가 해준 거는 맛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물어보죠. 레시피를. 그러면 엄마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한 꼬집 넣었어. 그러면서 또 퀘스천이 생기죠. 꼬집이 뭐야? 아, 넌 몰라도 돼. 뭐 이런 거. 그랬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나고 그래서 명절이 좋은 이유인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맛있고 없고를 떠나서 엄마의 손맛은 언제나 그리운 것 같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추석특집 5일간의 음악여행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4시부터 6시는 이번에 라라랜드가 함께합니다. 주말 1부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리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는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썬데이 레코드죠. 이번 주까지는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꿈보다 해몽. 꿈보다 해몽. 다들 독특한 꿈을 한 번 정도 꿔보잖아요. 내가 왜 그런 꿈을 꿨지? 그러면서 꿈 해몽도 찾아본 적 있으셨을 테고 태몽부터 예지몽, 돼지꿈, 개꿈 뭐 다양한 꿈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꿈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꿈을 꾸고 난 뒤에 벌어진 다양한 이야기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주말 코너 썬데이 레코드에 글을 보내주시면 재미나게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쇼리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부서 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렌트.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믹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8: KBS 2라디오 추석 기회 5일간의 음악여행. 오의 마법 같은 시간. 느낌 있는 라라랜드. 여러분들과 저 콩디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문자 폭탄 날려주시면 되고요. 이성진님, 여행 가려고 캐리어만 꺼내면 우리 강아지가 그 안에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눈치 백단이야. 요즘 강아지들 진짜 다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화가 나서 얘기하는지, 기분 좋아서 얘기하는지, 그 기분까지도 조금은 알아채는 것 같고, 아 정말 여우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도 데려가라는 건지 가지 말라는 건지, 어딜 떠날 때는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인지를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애기가 이러니까, 그쵸? 마음이 약해져서. 이 녀석 우리 집 1순위네요. 이성진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714님, 휴대폰 보면서 걷다가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아 불싸. 한 달 동안 기부스하고 있었더니 한쪽 다리만 콩나물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완전 짝짝이 다리. 날 추워질 거니까 다행입니다. 그나마. 살도 근육도 다 빠져버린 내 왼쪽 다리. 회복하는 방법 있나요? 하셨어요. 근육 운동을 그 다리만 집중적으로 좀 해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네요. 아우 근데 몇 바퀴를 구르셨는데 또 기부스까지 하셨어. 저도 휴대폰 막 보면서 집중해서 보고 가다가 계단 한 개 정도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건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 다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심하자고요. 뿅뿅님, 제가 운전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버지는 제가 돌아갈 때 꼭 그러십니다. 천천히 가라. 졸리면 쉬고. 예전에는 잔소리 같아서 귀찮은 표정을 한껏 지었는데 요즘은 착하게 순순히 네, 휴게소에서 전화 드릴게요 합니다. 도착해서 전화 드리는 것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철이 드신 게죠. 우리 뿅뿅님 보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하시는 걱정이 귀에 안 들어오죠. 한 귀로 싹 들어와서 한 귀로 싹 나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왜 엄마가 왜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했을까, 이 가슴에 꽂히게 되고 아 그러지 말자 이런 걸 되뇌이게 되는 그때가 분명히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먹고 싶다,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였습니다. 0008님 지금 속상해요 이분. 왜 그러냐면 어릴 때는 단발하면 어려워 보이더니만 나이 들어 단발을 하니 누가 봐도 여사님이네요. 노티 나고 답답해 보이고 이걸 어쩌죠? 콩디는 두건을 자주 쓰던데 저도 두건을 써봐야 할까요? 한 번도 안 해본 스타일이라 쉽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옷을 또 새로 사야 할 것 같고 고민입니다. 이 단발은 묘한 매력이 있는데 이 긴 머리가 분위기라면 단발은 좀 캐릭터 쪽 아니에요? 딱 자르는 순간 이 사람이 좀 또렷해 보이고 뭔가 나 오늘부터 좀 다르게 살 거야 뭐 이런 그런 의지를 품게 하는 게 이 똑단발, 단발 스타일인데 어떻게 커트를 하신 거지? 답답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근데 친구들은 뭘 하세요? 이쁘다고 안 하세요? 아, 야 멋지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본인만 또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하다면 반다나 저처럼 착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다나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써야 돼요. 좀 튀지 않는 색깔 쓰면 너 청소하다 나왔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반다나는 아주 화려한 거, 최대한 화려한 거를 알록달록한 거, 그런 거를 머리에 쓰셔야 합니다. 이왕 쓰는 거. 그리고 밑에 상의는 최대한 심플하게. 그리고 반다나에만 이렇게 포인트를 딱 주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나 오늘 반다나 썼어. 어떻든 간에 난 좋아. 이런 마인드로 길거리를 활보하셔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0008님이 보내주셨어요. 서경은님, 본가 가면 아버지 휴대폰 점검부터 합니다. 글씨 크게 해드리고 중요하죠. 이상한 앱 지워드리고 사진 정리하고 아버지 폰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정말 뿌듯합니다. 정작 제 폰은 엉망인데 매일 미루게 됩니다. 서경은님이 보내주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 휴대폰은 또 작동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옵션이. 그래서 저도 우리 아빠 폰을 가끔씩 이렇게 청소해주곤 했거든요. 막 그냥 막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손은 좀 작고 부모님 손은 좀 두껍고 하니까 이것도 눌리고 저것도 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와이파이도 어떤 때는 꺼져 있고 그리고 또 비행기 모드로 되어 있고 전화가 안 울린대요. 보면 비행기 모드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우 우리 서경우님 아주 작은 효도 잘하셨네요. 데이식스의 해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오죠.

주인공은 김현정님입니다. 저는 명절 연휴만 되면 기분이 살짝 우울해집니다. SNS만 열면 난리잖아요. 누구는 해외여행 가서 바다 사진, 누구는 호텔에서 호캉스 인증샷. 그런데 제 명절 인증샷은요. 전, 그리고 또 전.

동태전, 꼬지전, 육전. 명절 내내 기름 냄새 맡으면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전을 부치다 보면요. 내가 전을 부치는 건지 전이 나를 부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몇 시간 만에 겨우 허리를 펴면서 아 허리야, 아 허리야,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는 순간 잔인하게도 바로 저녁 차릴 시간이 돌아옵니다. 솔직히 남들 여행 가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나도 이번 명절에는 캐리어 끌고 공화 한번 가보고 싶다. 기름 냄새 그만 맡고 호텔 조식 냄새를 좀 맡아보고 싶다. 그래서 콩디 올해는 몸은 전 붙이고 있어도 마음만큼은 댄스 플로어로 보내려고 합니다. 듣자마자 온몸에 찌릿 막힌 속뻥 뚫리는 노래들로 골라봤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뒤집개를 들고 계실 전국의 며느리 어머님들 뒤집개 잠깐 내려놓고 내적 댄스 한번 가시죠. 렛츠고!

아, 요 부분이 참 마음에 남네요. 제 명절의 인증샷은 전, 전, 그리고 또 전. 누구는 해외여행 가서 바다 사진. 아우, 서글프다. 누구는 국내 여행 가서 단풍 사진, 호캉스 인증샷 막 날리는데, 그쵸?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안쓰럽고 제 자신도 좀 전하면서 씁쓸한 마음이 엄청 컸습니다. 소찬희 씨의 Tears, 그리고 코요태의 순정, 백지영, 그리고 태견 씨가 함께한 네기의 캔디.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좋네요. 내적 댄스 한번 신나게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김현정님.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청취자 플레이리스트 주인공은요. 익명의 라라 가족이 되겠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이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하기까지 지켜보는 저도 뭔가 마음이 지쳤었습니다. 아파 보고 나니 우리 나이엔 건강이 최고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부 몇달 전부터 주말만큼은 걷자 다짐을 하고 주말에는 아침마다 운동화를 신고 무조건 집을 나섭니다. 귀찮기도 하지만 막상 걷기 시작하면 그래도 나오니까 좋네. 이 말이 꼭 나와요. 평소에는 무뚝뚝한 남편도 나란히 걷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꽤 합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둘다 젊고 팔팔했던 시절도 생각납니다. 맞벌이 하던 시절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함께 듣던 노래들도요. 먼저 더더의 내게 다시, 에코의 행복한 나를,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입니다. 태원우 남편은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모습을 남기겠다며 식단부터 운동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그렇게 식단 관리부터 운동까지 열심히 하면서 써내려간 매일매일의 기록이 주말마다 나란히 걷는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2인조 워킹 크루 출석 완료. 같이 걸으면서 듣고 싶은 우리 부부의 새곡 라라랜드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꿀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3: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0: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이번에 라라랜드 추석 기회 5일간의 음악여행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고요. 벌써 1부 끝곡을 전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이재훈 씨의 사랑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재훈 씨의 이 보이스를 참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서환희님, 0017님이 원하시는 곡 사랑합니다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17분 교통정보입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귀경방향 정체의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로 출발하신다면 강릉에선 3시간 10분, 대전에선 2시간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정체는 조금씩 풀리면서 밤 11시쯤이면 완전히 해소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향 논산 분기점에서 양촌요금소까지 정체고요. 서대전 분기점에서 짧게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론 총 46km 막히는데 선산휴게소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이후로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한 번에 14km 막힙니다. 서울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수대교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종로 5가.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사랑하기 때문에
11: KBS.
12: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 영화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뮤지컬 영화입니다. 2008년 개봉작이에요. 맘마미아. OST를 보면 노래 고르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 명곡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이 노래 들어줘야겠죠? 아바가 노래합니다. Dancing Queen.

일요일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아바의 댄싱 퀸 들어봤습니다. 정말 유명한 뮤지컬 영화죠. 그리스의 작은 섬에 엄마 도나와 단둘이 살아온 딸이 있습니다. 바로 소피죠. 소피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빠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옛날 남친 3명을 몰래 결혼식에 초대를 합니다. 엄마한테는 물론 비밀이죠. 내 아빠를 찾아서 한 명도 아니고 3명. 이게 무슨 일이래. 딸 결혼식 하루 앞두고요. 구남친 셋이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도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죠? 그 도나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메릴 스트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메릴 스트립이랑은 조금 다르죠. 평소에는 진지하고 묵직한 연기만 잘하는 그런 배우인 줄 알았는데요. 작업복을 입고 뛰어다니고 침대 위에서 친구들하고 막 웃고 떠들고 노래하다가 춤추고 그러다가 웃고 울고 당시 이 59살의 발랄한 메릴 스트립이 그리스 섬을 그냥 휘젓고 다녔었습니다. 이 영화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대단했었습니다. OST 앨범도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까지 올라갔었고 오를만하죠. 메릴 스트립은 이 작품으로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엄마의 옛 남자들, 그리고 아바의 노래들, 오늘 라라랜드, 주말의 명화, 맘마미아였습니다. KBS 2라디오 추석 기회 5일간의 음악여행 4시부터 6시까지 느낌이 있는 이번에 라라랜드가 함께합니다. 라라랜드 일요일 2부는 썬데이 레코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요. 이번 달은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로 채워보겠습니다. 사연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월 테마는요. 꿈보다 해몽이 되겠습니다. 나의 독특한 태몽부터 복권을 사게 만들었던 돼지 꿈. 그리고 조금은 찝찝한? 무서운 꿈까지. 그리고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예지몽을 꿨던 얘기 등등. 꿈에 관련된 재미난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면서 꿈꿈이 현실로 이어졌던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도 여러분들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라랜드 홈페이지 썬데이 레코드에 글 남겨주시면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은요 이본의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선물들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Sunday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Yeah. 일요일 오후 추억을 저장하는 시간 Sunday 레코드 시간이 됐습니다. 9월 테마는요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가 되겠어요. 오늘 첫 번째 레코딩 주인공은 이령경님이 되겠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지역 노래자랑 예선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름 자신있게 무대에 올라가서 부른 노래는 김웅국 씨의 호랑나비. 그런데 노래를 듣던 사회자가 아 이거 노래가 조금 밋밋한데요? 몸을 좀 흔들면서 해보실래요? 남편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흔들흔들 흔들흔들 아 그런데 제 남편이 심각한 몸치거든요. 앞에서 보는 저는 차마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왜 저래? 어우, 창피해. 근데 본인도 느꼈나 봐요. 저 혹시 다른 노래를 해봐도 될까요? 사회자가 흔쾌히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따로 준비한 노래가 없었던 남편은 갑자기 올포유를 부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자가 어 이거는 듀엣곡인데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하는데 순간 남편이 객석에 앉아있던 저를 향해 손짓을 하는 겁니다. 저는 두 손을 마구 주었습니다. 싫어! 못해! 난 싫어! 그런데 사회자까지 아내분이세요? 어! 한번 올라오시죠. 저는 결국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죠. 그런데 불러본 적은 없는 노래였습니다. 반주가 시작되고 벌써 며칠째 우리 부부는 열심히 불렀는데 제가 자꾸 음을 틀리고 객석에서 웃음이 터지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또 기회를 주겠대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 제발 이런 기회는 안 줘도 되는데 기회를 좀 그만 좀 주세요. 조금만 더 큰 소리로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무작정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벌써 며칠째 그런데 옆을 보니까 남편이 노래를 안 하고 있네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가 자꾸 음정을 틀리니까 자기도 따라가다가 어디가 어딘지 완전히 잃어버렸답니다. 결국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한마디 했습니다. 네, 두 분은 다음 기회에 예선 탈락. 저는 너무 창피해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민망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랑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아까 그 사회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알아보곤 어? 두 분 전국 노래자랑 나가시면 인기상 타실 것 같네요. 그날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 이령경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분이 노래자랑 예선에 나간다는 걸 알았으면 보통 이럴 때는 뭔가 아내분은 어디 계세요? 무대 위로 한번 올라오시죠. 뭐 두 분이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뭐 듀엣곡 같은 거 없으세요? 이런 것까지 조금 그림을 그렸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전혀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김흥국 씨의 호랑나비 그리고 서인국 정은지 씨가 함께한 All for You 룰라의 비밀은 없어까지 들어봤습니다. 추억이 있는 일요일 라라랜드 썬데이 레코드 이번 달은요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음치 박치신 분들 사연들이 꽤나 많습니다. 썬데이 레코드 두 번째 레코딩 주인공은요 유형하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몇 년 전 회사 야유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노래방에 가도 저는 마이크를 잘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못해서가 아니라 노래를 너무 열심히 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더니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자, 오늘 한 사람씩 노래 한 곡씩 합시다. 꼭이요. 어쩌다 보니 제 손에 마이크가 쥐어졌습니다. 저는 반주가 나오기 전에 목 한번 가다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마이크 높이까지 딱 조절했습니다. 마치 전국 노래자랑 결승 무대에 나온 사람처럼요. 그날 제가 고른 노래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전주가 시작되자 동료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그 박수를 환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첫 소절까지는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문제는 후렴구였습니다. 제가 너무 신이 난 나머지 반박자를 먼저 치고 나가버린 겁니다. 반주는 뒤에 있는데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내 목소리. 옆에 있던 동료는 웃다가 테이블이 엎어지고 저도 망했다 싶었지만 이미 출발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반주는 뒤에서 따라오고 저는 앞에서 달려가고 그날 제가 부른 노래는 여행을 떠나요가 아니라 반주야 따라와 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한 동료가 박수를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여행 떠난 줄 알았어요. 저는 칭찬인 줄 알고 진짜요? 했더니 네 혼자 어디로 가버리시는 줄 알았어요. 그날 이후 회사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면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저기 노래는 좋은데 이번에는 꼭 반주랑 같이 가세요. 그래도 그날 다 같이 웃고 떠들었던 기억 때문인지 지금도 여행을 떠나요를 들으면 그 야유회가 생각납니다. 지금도 여행을 떠나요를 들으면 그 야유회가 생각납니다. 라라랜드에서 제 사연과 함께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를 꼭 듣고 싶네요. 더불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도 부탁드립니다. 그날 제 노래와 반주의 잘못된 만남을 기념해서요.

산데이 레코드 유형아님의 사연과 함께 두 곡을 만나봤습니다. 조용필 씨의 여행을 떠나요.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뭐 흥에 겨워서 또 신이 나서 자신의 흥에 취해서 반주보다 먼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를 때가 있죠. 뭐 그런 경우는 제 주위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사연을 읽다 보면 읽었던 줄을 한 번 더 읽을 때도 있어요. 읽다 보니까 한 번 더 읽었더라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피시피시 웃었는데 갑자기 이분은 왜 사연 소개하다가 저렇게 웃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실직고 했습니다. 선데이 레코드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익명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왜 익명으로 요청을 또 하셨을까요? 제가 10대였을 때 사촌 누나 손에 이끌려 아이돌 오디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악동클럽이라는 아이돌 그룹을 뽑는 지역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모 아이돌 팬클럽의 부산 경남 지역 운영진이었던 사촌 누나가 본인도 오디션을 받다가 탈락하더니 이번에는 저를 밀어넣었습니다. 야, 내가 너 악동클럽 오디션 지원했다? 누구를? 너! 내가 왜? 너 어릴 때 그 사진관 모델 했었잖아. 학교에서 초콜릿도 좀 받아봤고 너 가능성 있어. 좀만 잘하면 너 가능성 있다니까. 아니 나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데? 그랬더니 누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야, 다른 거는 필요 없어. 고음만 제대로 지르면 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플라워의 엔들리스, 야다의 진혼, 더 크로스의 Don't Cry. 고음이란 고음은 다 질러가며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디션 날 죽기 살기로 노래를 불렀는데 심사위원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잘하네. 그럼 춤 한번 춰볼까? 올 것이 왔습니다. 춤이요? 저 춤 못 추는데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한번 춰봐요. 그래 췄습니다. 음악의 흐름대로, 제 몸이 가는 대로, 그리고 잠시 심사위원들끼리 상의를 하더니 네, 수고했어요. 다음 참가자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끝이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노래는 일주일 동안 연습했는데 춤은 단 1초도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이 지나도 당연히 연락은 없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네가 무슨 아이돌이냐 하며 반대하시던 어머니가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러게 엄마가 뭐라고 했어? 어? 엄마가 댄스 학원 가서 속성으로라도 배우고 가랬잖아. 어? 만반의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떨어졌는데 뭐 어떡하라고. 뭘 어떡해. 난 이제부터 공부나 해. 그렇게 저희 아이돌 도전기는 허무하게 끝났지만 가끔 너튜브로 악동클럽 활동 영상을 시청할 때면 그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촌 누나도요. 누나! 고음만 잘하면 된다며!

썬데이 레코드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 오늘 마지막 사연 익명으로 소개를 해달라고 하신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더 크로스의 Don't Cry 야다의 진혼 감상해봤습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0: 다른 건 필요 없어. 고음만 잘하면 된다고.
1: 그러니까 연습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0: 야, 고음만 잘하면 돼. 그리고 너 댄스 속성으로 좀 배워.
1: 이랬으면 합격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누나 정말. 어, 조금만 더 앞을 내다보고 좀 코치를 해주셨으면 덜컥 합격했을 텐데 아쉽네요. 오늘 소개된 이령경님, 유형아님 익명으로 요청하신 라라 가족께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아, 마지막 분 참 이 직업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진로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썬데이 레코드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10월 주제 발표합니다. 썬데이 레코드 10월 테마는 뭐죠? 아, 맞습니다. 꿈보다 해몽. 내 꿈에 왜 돼지가 나온 거지? 복권사? 이런 꿈도 있을 테고, 그리고 꿈에 불나면 대박 난다고 해서 기대했던 하루 분명히 있으시죠. 그리고 하늘을 나는 꿈, 그게 그렇게 좋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길라나? 남친이 생길라나? 여친이 생길라나? 뭐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겁니다. 재미있는 사연들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KBS 2라디오 추석특집 5일간의 음악여행,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악동클럽의 리멤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귀경방향 정체 정점은 지났지만 여전히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총 23km 막히는데 영동일대에서 정체 이어지고요.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길게 막힙니다. 이후로 경기권에서는 안성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이후로도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송악부터 짧게 속도를 줄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북상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경방향 정체는 점차 풀리기 시작해서 밤 11시쯤이면 해소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한동안 시차 적응을 하느라 고생을 합니다. 연휴 뒤도 마찬가지죠. 적응 능력이 어찌나 뛰어난지 그 짧은 연휴에 몸이 이미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오늘 밤은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누워보세요. 평소보다 1시간만 일찍 잠들어도 흐트러진 생체 리듬을 되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연휴를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 슬슬 같이 해볼까요? KBS 2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이슬기 해피타임 시작합니다.

0: KBS 이라디오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 여행 이슬기 해피타임. 9월 27일 일요일 첫 곡으로 잔나비의 꿈나라 별나라 듣고 왔습니다. 왜 산책 나갔다 보면 이런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막 버티고 앉아있는 강아지들이요. 이 기분이 그런 걸까 느껴졌습니다. 가기 싫거든요. 뭔가 근데 또 내일이 기다려지기도 해요. 저는 일단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100시간 정도는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소리 지르지 않은 저와 여러분 칭찬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아쉽지 않게 잘 즐기고 푹 쉬신 분들도 많겠죠? 어떤 저녁 보내고 계신지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KBS 이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내주신 사람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사사님인데요. 시간 참 잘 가네요. 일이 끝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 차에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고 난 뒤로 남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연휴라 큰맘 먹고 정리 좀 했더니 허리가 엄청 아프네요. 우리 집 대학생 기숙사 모셔다 드리고 드디어 업무 끝입니다. 2시간 방송 즐겁게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이 사연을 읽는데 왜 제가 이렇게 뜨끔할까요? 제 차도 아이들의 과자 부스러기라고 하지만 제가 사실 먹다 흘린 부스러기들, 또 저의 코푼 휴지 등으로 누군가 제 차 탄다고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거든요. 이제 깨끗하게 치우고 여유도 생기셨으니 그 차의 현장은 잊으시고 편안하고 쾌적한 기분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9378님은 독감에 걸려서 고향에 못 내려갔어요. 어찌나 독한지 일주일째 떨어지지 않는 거 있죠. 이승원의 텅 빈 마음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코로나도 있고 독감에 후두염도 유행인데 걸리면 진짜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잘 이겨내셨으니까 겨울엔 감기 한 번 없이 지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승원의 텅 빈 마음이고요. 이어서 강수지의 흩어진 나날들.

이승환 텅 빈 마음, 강수지 흩어진 나날들 듣고 왔습니다. 이선욱님은 열심히 알바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밥이 없어서 햄버거 배달 시켰거든요. 알바비가 그대로 배달비에 쓰이네요. 이거 알바한 거 맞나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이건 뭐 아무리 봐도 많이 시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 주문 금액이 채워져야 하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일은요, 집밥으로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은영님은 여름엔 이 시간이 대낮 같았는데 이제는 제법 어둑어둑하네요. 왠지 모르게 서글픕니다. 난 더워도 여름이 좋은데 이렇게 또 계절이 가네요. 혁우의 톰보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저는 뭐 가을에 태어나서 그런지 가을이 진짜 좋아요. 예전엔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추워서 겉옷을 늘 챙기고 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 가을 바람 너무 기다려집니다. 원영님도 조금이나마 가을 예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들려드려요. 혁우의 톰보이 그리고 1059님의 신청곡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석 그리고 지드래곤의 무제까지 듣고 올게요.

KBS 2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이슬기 해피타임 듣고 온 노래는 K3038님의 신청곡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이었습니다. 신디님이요. 슬디 여긴 충북 청주예요. 친구랑 맥주 한잔 하러 나가는 길입니다. 내일 출근 전에 스트레스 풀어줘야죠. 슬디는 술 좀 즐기시나요? 신나는 노래는 뭐가 좋으려나? 슬디가 알아서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먹는 거 뭐 마시는 거는 안 가리고 다 좋아하는 편이라 술도 진짜 맛있어서 먹습니다. 이게 음식이랑 궁합이 잘 맞잖아요. 그럼 진짜 끝내줍니다. 내일 출근 잘 하시게 좋은 노래를 제가 쫙 깔아드릴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권현만님은 고향 다녀오는 길에 졸음이 몰려와서 커피나 한잔할 겸 휴게소에 들렀는데 아내는 화장실에 갔고 저는 자판기에서 커피 한잔 빼서 먹으러 차에 왔어요. 커피 다 마시고 잠 깨서 출발 신나게 가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네요. 여보 차가 없어요? 아뿔싸 제 정신 어쩌면 좋죠? 김건모의 스피드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어머 설마 놓고 가셨나요? 현마님 건강히 살아계시죠? 다음에는요 꼭 위험한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이에요. 김건모의 스피드 그리고 터보의 X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5: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6: 예예.

0: 좋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어,

0: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6: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6: 어른들도 락토핏.
5: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6: 우리 모두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 라디오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 여행 이슬기 해피타임 일요일 저녁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이사구님이 요즘 좀 우울했는데 친구가 저를 위해 시간을 내줬어요. 멀리 떨어진 갤러리 카페도 다녀오고 점심으로 맛있는 쭈꾸미 볶음까지 먹었더니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좋은 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 안재욱의 친구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이야, 최고의 친구고 음식의 조합도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갑자기 쭈꾸미 볶음 당깁니다. 저만의 레시피는 이 깻잎에다가 땅콩 버터를 살짝 올린 다음에 거기에 싸 먹으면 진짜 맛있던데. 1부 끝곡으로 신청곡 안재욱의 친구 듣고요. 우리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5시쯤 절정에 내렸던 귀경길 정체는 해가 저물면서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로 출발하신다면 부산에선 4시간 30분, 전주에선 2시간 30분으로 대체로 소통 상태가 좋은데요.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영동 1터널 부근에서 정체고, 대전에서 회덕분기점까지, 또 옥산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암사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연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치는 티 싸게.
1: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3: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영입니다.
2: 가족이란 뭘까요?
3: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2: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3: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2: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3: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7시에도 이어집니다.

0: KBS 이라디오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이슬기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첫 곡으로 윤건의 갈색머리 듣고 왔어요. 잠시 후 뮤직 2 플러스 1과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딱 두 곡이면 누구든 참여 가능한 시간이에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이슬기 해피타임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0: 아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좋은 노래는 다다익선. 아쉽지 않게 한 곡 더 얹어드립니다. 뮤직 2 플러스 1. 이남준님, 운동하러 왔어요. 너무 피곤한데 몸이라도 좀 풀려고 왔네요. 오기 진짜 싫었는데 꾸역꾸역 온 저 잘했죠? 최성곤의 네가 좋아,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우와, 연휴 마무리 10점 만점에 10점인데요. 도착했으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땀 쫙 나고 개운하고 해냈다 라는 자부심까지 올라올 거예요. 아주 잘하셨어요. 신청곡 최성곤의 네가 좋아,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에 슬디의 추천곡까지 이어집니다.

최성군의 네가 좋아,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태연의 위켄드까지 듣고 왔어요. 이영우님은요,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재활 중입니다. 수술 전에는 저만 아프고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정형외과 병동엔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압박 골절로 병원 침대에 7주째 누워계신 옆침대 명자언니가 오히려 다리 멀쩡한 저를 위로해주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며 많이 배우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병원에서 보내는 추석이 많이 쓸쓸할 뻔했는데 언니 덕에 잘 견딜 수 있었어요. 신청곡 두 곡 남깁니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역시 좋은 분 옆엔 좋은 분이 생기는 법 같아요. 두 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 즐겁게 함께 이겨내실 수 있는 것 같아 보기 참 좋습니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그리고 한 곡 더 얹어드립니다.

이적에 걱정 말아요 그대,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제이스라의 언제나 사랑해까지 들려드렸어요. 신청곡 두 곡에 실디의 추천곡을 하나 더 얹어드리는 뮤직 2 플러스 1 함께하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성수경님은 10여 년 동안 살았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직장을 옮기면서 자연스레 이사를 한 건데 나이가 들다 보니 낯선 환경이 힘들기만 하네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친구도 없다 보니 전화기만 붙잡고 살고요. 이사한 지 3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자주 가던 단골집, 집 근처 산책로, 동네 친구들, 자꾸 예전의 추억을 곱씹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 만드는 게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슬디, 용기가 주는 노래가 필요해요. 정인의 오르막길, 김동률의 출발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그건 수경님만 힘든 게 아니라 20대도 힘들어할걸요? 예전에 갓 20살 된 대학 신입생이 학교 가서 친구들 사귀는 그런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3일이 방영된 적이 있어요. 20살도요. 심지어 새 환경 적응하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제 곧 좋은 사람들, 따뜻한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게 되면 또 소중한 공간이 될 거라고 믿어요. 힘내시라고 신청해 주신 정인의 오르막길, 김동률의 출발 듣고요. 저의 추천곡도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정인의 오르막길, 김동률의 출발, 토이의 좋은 사람 듣고 왔습니다. 오늘 뮤직 2 플러스 1 선곡되신 분들께는 베이커리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성함과 휴대폰 번호 11자리 남겨주세요. 0311님이요. 슬디 지난번에 면접 보고 왔는데 너무 떨다 왔다고 사연을 보냈었는데 슬디가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셨었거든요. 저 붙었어요. 계약직이긴 하지만.

다시 일할 생각에 두근두근합니다. 이게 다 슬디가 진심으로 위로와 응원을 해준 덕분이에요. 저도 이제 사원증 목에 걸고 출근합니다. 감사해요. 열심히 해볼게요. 하셨습니다. 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네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떨었는데도 붙을 정도면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준비되어 있었겠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멋지게 활약하시길 바라며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BTS의 퍼미션 투 댄스 들려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이슬기의 해피타임. KBS 이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이슬기 해피타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김정현님의 신청곡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고요. 지금까지 해피타임 이슬기였고요. 우리 내일도 해피타임.

97분 교통정보입니다. 어느덧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남부지방은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8시를 향해 가면서 귀경길 정체도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총 21km 막히는데 옥산에서 청주까지는 10km 정체가 남아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노은분기점에서 충주분기점까지 막힙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방향 공주분기점 부근 정체는 사고 때문입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더 가서 정한나대목에서 3km 주춤합니다. 정체는 점점 더 풀려서 밤 11시쯤이면 완전히 해소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의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명절이면 뵈러 간다는 말을 더 자주 쓰게 됩니다. 본래 뵈다의 뿌리는 보이다에 닿아 있죠. 내가 그 사람을 보러 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내 모습을 보이러 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별탈 없이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 모습, 그 얼굴 한번 비춘 것만으로 이 며칠간의 고단한 여정은 제 몫을 다한 게 아닐까요?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더라도 서로의 얼굴이 그리워질 만큼 오래 떨어져 있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비치보이스 코코모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9월 27일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날 잘 지내요. 쓰인 얼굴 잘 비추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면은 이번 명절도 제 몫을 다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슬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또 해야겠죠. 일상으로의 연착륙 오늘 2시간 동안 천천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추석 기획 이상호의 드림팝 가버린 80년대의 받침 1부에서는 팝의 황금기였던 1980년대를 시간순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인 오늘은 1988년과 89년으로 가보죠. 당시 음악 차트를 상위권을 장식했던 곡들로 선곡표를 꽉 채웠으니까요. 연휴의 마지막 저녁 편안히 함께 하시죠.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이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이게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TK 통상.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빌리 오션, Get Out of My Dreams, Get Into My Car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이상호의 드림팝 추석 명절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196님, 육퇴했습니다. 오늘따라 아이들이 일찍 자줘서 너무 고마워요. 흔치 않은 이 밤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지금 남편이랑 둘이 야식 뭐 먹을지 긴급 토론 중입니다. 곱창을 시킬까요? 골뱅이 소면을 시킬까요? 둘 다 시키시면 되죠 뭐. 네. 하나 가지고 안 돼요. 예, 야식은. 예, 감질만 나면 안 돼요. 야식은. 예. 배 터지게 먹어야 됩니다. 야식은. 야식은 자고로 그래야 합니다. New Kids on the Block, Hanging Tough, 그리고 Bobby Brown, Every Little Step, Paula Abdul, Straight Up.

세 곡 들었습니다. 뉴캐슬 언더 블럭, 행인 터프, 그리고 바비 브라운, Every Little Step, Pull Up, Do Straight Up. 1848님, 갑자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외할머니를 뵙고 서울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전처럼 다시 건강을 찾으신 것 같아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아플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예, 문득 슬퍼지네요. 그러게요. 예. 건강한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건강을 자신을 하는 것도 뭔가 사람을 이렇게 좀 오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좀 아프게 되면 뭔가 욕심이나 이런 욕망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나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예. 카우마 람바다.

애니아 오리노코 플로우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초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주현씨 뭘 잘못 눌러서 우연히 듣게 된 드림팝 이 사람 되게 시크하네 하며 듣다가 어느새 상며들고 드며들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도 하나 보내봐요. 남편이 좋아하는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신청합니다. 자, 여기서 Surface의 Shower me with your love까지 두 곡 듣죠.

김주현 씨가 신청하신 마이클 볼튼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그리고 Surface Shower me with your love 두 곡이었습니다. 2857님 아이들을 당연히 사랑하지만 오래부터 있다 보면 필시 싸우게 돼요. 사랑하는 만큼 잔소리도 하게 되고 참견하게 되거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다퉜는데 장문에 사과깨톡이 왔네요. 귀여운 이모티콘들과 함께요. 어쩌겠어요. 용서해줘야죠. 아이들 입장에서도 아쉽습니다. 예, 용돈 문제도 있고. 파트리샤 가스, 몽메카 모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KBS 이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샘 브라운의 스탑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은 만나고 오셨나요? 나흘간의 추석 연휴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늦여름 더위가 기승이었던 중부 내륙에 비해 경남과 전남 또 남해안을 따라서는 일부 지역을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기 쉬운 늦은 저녁 시간 빗길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무난한 귀경길이었는데요. 정체도 빠르게 풀려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제 4시간 반이면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논산천안선 천안 쪽 북공주 분기점 부근으로 사고 정체 남아있고 정안 휴게소부터 인풍교 사이와 서울 쪽 경부선 옥산에서 청주 쪽으로 아직 길게 속도 떨어집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김포 부근으로도 사고 정체 남아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1: 안은지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2: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20분 KBS ETV
2: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0: 쿠스코 버진 아일랜드 KBS 2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매일 하나의 테마로 80년대 음악을 듣는 테마록 오늘은 노랫말 한 줄 없이 큰 사랑을 받았던 음악들 80년대 경음악 걸작선 준비했습니다. 추석 연휴의 끝자락 목소리 대신 악기의 선율로 80년대 풍경을 다시 그려보시죠.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사연이나 신청곡 보내주시면 잘 저장해뒀다가 잊지 않고 전해드릴게요.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KBS 2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좋다.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품질, 가격, 현수막도 판촉물도
1: 실사박사 실사박사.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시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9: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0: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9: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1: 갑자기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밤.

이동훈 씨가 신청하신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발라드 부흐 아들린 들었고요. 그리고 니콜라 데 안젤리스의 깰끈 노트 부흐 안나 들었습니다. 아, 이동훈 씨, 오늘은 너무 힘 빠지는 밤이네요. 익숙한 연주곡을 들으며 쉬고 싶은 밤입니다.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는 정말 익숙한 곡이죠. 마음이 편해지고, 그죠? 집 같은 네, 그런 곡이니까. 아유, 왜 힘이 또 빠지셨어요. KBS 이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아, 0286님, 오늘은 일찍 가게의 문을 닫고 영화 한 편 보러 자동차 극장을 다녀왔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정말 많이 다니던 곳인데 오랜만에 가보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옛 생각도 나고 좋았습니다. 연애할 때 예, 자동차 극장 가는 거는 뭐 영화를 보러 가는 건 아니죠. 왜 웃으세요? 정의사 PD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어보여서. 예. 아니 뭐 그러지 않나요? 뭐 자동차 극장에 정말 영화를 보러 가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애할 때. 그리고 친구들이랑 자동차 극장을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예, 연인들이 자동차 극장을 가고 이제 자동차 안에 이게 뭔가 이게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자동차 극장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수잔 치아니 오텔 루나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276님, 딸한테 엄마 돈 한 푼도 없어 우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냥 장난으로 별 사심 없이 얘기한 건데 딸이 돈 봉투를 주더라고요. 엄마한테 돈 줄 때마다 돈 버는 재미를 느낀대요. 이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우리 딸 시집 갈 때 고스란히 줄 겁니다. 아이고, 야 진짜 이런 따님이 계세요? 엄마한테 돈 줄 때마다 돈 버는 재미를 느낀다고? 야 세상에 모든 자식들이 이러면 참 부모님들은 좋을 텐데. 아 근데 따님 입장에서는 조금 쓰시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예 너무 안 쓰시지 마시고요. 예. 자 프란시스 고야 라팔로마 그리고 조지 윈스턴 Thanksgiving 유진 프리센의 첼로 그리고 폴 헤일리의 피아노 연주로 Remembering You까지 세 곡 듣죠.

프란시스 고야, 라 팔로마, 그리고 조지 윈스턴, 땡스기빙 이어서 유진 프리젠의 첼로, 폴 헨리의 피아노 연주로 Remembering You까지 세 곡 들었습니다. 8266님, 속초 해변에 다녀왔습니다. 가을바다도 참 예쁘고 좋더라고요. 바다가 어찌나 푸른지 거의 캘리포니아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는 가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좀 쉬니까 숨통이 트여요. 내일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가 또 열심히 살아야죠. 네. 캘리포니아를 한번 가보셔야지 비교를 하시겠는데요. Chet Atkins, Sales.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KBS 2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이상호의 드림팝. 예, 연휴 마지막 밤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고요.
8: 제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떠납니다. 이광엽 아나운서가 일주일간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휴가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끝곡 데이비드 란츠, 예, 크리스토퍼리스 드림 전해드리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공간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2: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3: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 몸에도 시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트레그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생체 시계가 어긋나는 현상이라면, 여행을 떠나지 않았어도 연휴 동안 평소와 다른 생활이 이어지면 몸이 마치 시차를 겪는 것처럼 원래의 리듬을 잠시 잃게 된대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성실해서 며칠만 생활이 달라져도 그 시간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평소의 리듬을 되찾으려면 몸에게 적응할 시간을 꼭 주어야 하는 거라죠.

내일이면 원래의 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오늘 밤엔 조금 더 느긋해져 볼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안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자들이 돈 주고

0: 우원재의 시차로 9월 27일 일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여행 갔다가 돌아온 시차는 몸이 막 적응을 안 하는 거라면 아, 휴가 후에 그 시차는 정말 마음이 돌아오질 않아서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야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들 돌아가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일상을 살다 보면 반가운 연휴가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9410님 연휴에 푹 자야지 했는데요. 밀린 드라마 몰아보기 하고 가을로 쇼핑도 하고 새로 바꾼 휴대폰 공부하느라 평소보다 더 바쁘게 보냈네요. 오늘 밤이라도 푹 자면 좋은데 잠이 안 와요. 큰일 났어요. 이 드라마 몰아보기의 증세는 밤새기와 낮에 자기를 포함합니다. 밤낮이 좀 바뀌셨죠? 괜찮아요. 월요일에 진짜 힘들게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일하고 나면 밤에 완전 뻗으실 겁니다. 그럼 또 시차 적응 다시 하는 거죠. 7635님 연휴에 매일 출근한 사람 저요. 식당 문 열고 연장 영업까지 했더니 어깨에 돌덩이 얹은 기분이에요. 내일 엄마 모시고 사우나 가야겠어요. 아이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7635님 덕분에 그래도 연휴 동안 맛있는 식사 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내일은 푹 쉬세요. 꼭이요. KBS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1부 추억이 켜진 밤 준비되어 있고요. 2부는 밤그대 가족들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밤플리가 찾아옵니다. 밤그대와 나누고 싶은 얘기 있다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We zero.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3: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위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com.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먼저 들으신 곡은 안혜지의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였습니다. KBS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꿋꿋이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인생 선배들 덕에 힘이 납니다. 인생이란 살고자 하면 어떻게는 살아지나 봐요. 이 사실을 인생을 먼저 살아가신 좋은 선배들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정말 어디 물어볼 데가 없을 땐 인생이 정말 꽉 막힌 것 같고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또 그 길을 먼저 가고 어려움을 먼저 겪은 분들 얘기를 듣고 또 위로를 받으면 아, 살아지나 보다 라는 용기를 얻게 되죠. 그런 좋은 형님들 두신 1010님 아유, 아주 사랑받는 동생이네요. 7057님 아파트 단지에서 가을 축제를 했는데 아들이 있는 동아리 댄스팀 공연 보고 왔어요. 저녁도 대충 먹고 달려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실컷 응원했네요. 무대 위에서 춤추는 아들이 어찌나 멋지던지 엄마 마음 아직도 콩닥콩닥해요. 아들 앞에선 엄마도 소녀랍니다. 지금처럼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며 크길 응원한다 아들. 엄마가 팬클럽 회장이네요. 맨 앞에서 자리 잡고 엄청 크게 소리 지르셨죠? 우리 아드님 진짜 멋있게 쳤을 것 같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3933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H.O.T예요.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마음 한켠에 고이 접어둔 추억들이 하나 둘 불을 밝히는 추억이 켜진 밤.

자기는 그때 무슨 생각했어? 남편과 밤 산책을 하다가 오래전 우리의 연애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도 가을이면 손잡고 자주 동네를 걸었는데 어쩜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남자는 걸을 때 내 손을 꼭 잡을까? 라는 생각을 혼자 하다가 추억이 흘러흘러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되돌아보게 됐다. 저 남자 누구야? 우리 동네 사나? 내 또래 같은데 여자친구 있으려나? 당시 나는 20살을 갓 넘긴 아가씨였고 동네에 마음 가는 남자가 하나 있었다. 오며가며 눈이 자꾸 마주치는 게 그 남자도 나한테 관심 있어 보이긴 했는데 내가 먼저 선뜻 말을 걸기엔 조금 수줍었달까?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카페에 혼자 앉아있는데 그가 내게 다가와 편지 하나를 내밀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본 편지에는 나와 주말에 만나 같이 영화를 보고 싶다는 얘기가 적혀있었다. 그날 이후 주말을 기다리며 매일 설렜던 기억이 난다.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영화 티켓을 손에 쥐고 아침 이른 시간 언니의 옷장문을 몰래 열었다. 언니의 새 옷을 꺼내 입고 평소 바르지 않던 립스틱도 챙겨 바르고 한껏 힘준 머리에 언니가 아끼는 머리핀까지 예쁘게 꽂은 다음 치맛자락 나폴대며 집을 나섰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편의 멋진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었는데 문제는 날씨가 도와주지를 않았다는 거다. 극장 앞에 서서 그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긴 머리칼이 앞으로 쏠리면서 언니의 머리핀이 휙 날아가 버린 거다. 저 멀리서 그가 걸어오는데 우아하게 서서 기다려야 할지 머리핀을 주우러 뛰어야 할지 고민이 됐다. 어쩌지? 언니가 아끼는 건데 저거 잃어버리면 나 진짜 큰일 났는데. 나는 결국 머리핀을 향해 뛰어야 했다. 나를 발견한 그 역시 영문도 모른 채 나를 따라 뛰었다. 왜 뛰어요? 무슨 일이에요? 머리핀이 바람에 날아갔어요. 잃어버리면 저 언니한테 죽어요. 길바닥을 바쁘게 뛰어다니며 머리핀을 찾고 산발한 머리로 그와 첫 데이트를 하던 날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 그때 나보고 무슨 생각했었느냐 물었더니 그냥 달리기를 참 잘하는 여자다 생각했다는 남편 말에 망가진 내 모습 같은 건 기억도 못하는구나 싶어 또 혼자 웃었다. 그날 머리핀을 포기했다면 좀 더 예뻤던 데이트로 기억됐을까? 자기야, 자기 생각은 어때?

데이트 이소라의 노래였습니다. KBS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추억이 켜진 밤 오늘은 김양희님 추억을 켜봤습니다. 아 진짜 사랑스러운 얘기였네요. 동네에 마음 가는 남자가 있었는데 내가 먼저 선뜻 말 걸긴 조금 수줍다 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남자가 편지에 영화 티켓을 넣어서 데이트 신청을 했다니. 그래서 언니 옷에 머리핀까지 몰래 하고 나갔는데 바람에 머리핀이 날아가면서 그거 줍겠다고 같이 뛴 거잖아요. 영화 같아요? 두 분에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있는 거네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손 꼭 잡고 데이트하신다니 이런 부부가 또 있을까요? 너무나 로맨틱하네요. 부럽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양희님께 선물로 마트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이원진 류금덕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8200님 신청곡입니다.

0: You've ever been in love before? I know you feel this beat.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1: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청하와 콜드가 함께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이원진, 류금덕이 함께했습니다.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5일간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세요. 1142님, 여긴 강릉이에요. 요즘 차박에 빠져서 밤 그대를 차에서 듣는 시간이 많네요. 마흔 넘게 살아온 제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요즘인 듯 합니다. 차박 덕분에 삶이 아주 잼나요. 야, 저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차 아닌 줄 몰랐습니다. 너무 잘해놓으셨어요. 와, 저는 어디 텐트 치고 놀러 가신 줄 알았는데 차 안에 집을 꾸며놓으셨네. 인형도 있고 이부자리에 위에 조명도 새로 다셨고요. 커튼에 온갖 살림살이, 그리고 무엇보다 불독이 있네요. 우리 귀여운 삶의 동반자가 이렇게 끈에 매달려 있습니다. 행복하실 것 같아요. 5324님, 동네 입구에 전기구이 통닭 파는 트럭이 있더라고요. 줄 서서 기다렸다가 따끈한 통닭 두 마리 사왔어요. 어릴 때 아빠가 사온 통닭을 언니 오빠들이랑 싸우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서 혼자 피식 웃었네요. 밤 공기가 선선해진 대신 야식 포텐 제대로 터져요.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밤 공기가 너무 뜨거운 열대야일 때는 식욕이 떨어지는데 이게 선선한 밤이 되면 뭔가 엄청 밖에 나가서 먹고 싶고요. 특히 이른바 야장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뭐라도 한잔 마시면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충동이 막 생깁니다. 어쨌든 전기구이 통닭 이제는 1인 1닭 하실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시죠? 4719님, 남편이 반지를 함부로 두길래 몰래 숨겼는데 몇 달이 지난 지금 눈치챘는지 찾더라고요. 모르는 척하고 화 좀 내보려 했는데 제가 유도신문에 걸려서 숨긴 곳을 다 불었어요. 전직 경찰 못 이겨요. 아, 전직 경찰이시구나. 네, 그런 거는 이제 할 분이 따로 있는데 임자를 잘못 만나셨습니다. 어쨌든 수사 종결입니다. 한동준의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8866님 신청곡이에요.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KBS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5324님이 전기구이 통닭을 트럭에서 사오다고 하셨는데 진짜 가을이면 밤에 식욕이 땡깁니다. 저도 이제 자주 다니는 길에 이게 전기구이가 아니고 숯불구이라고 하나요? 바베큐 통닭 파는 트럭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보고 제가 트럭에 불이 난 줄 알고 이거 신고해야 되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베큐였습니다. 아직도 트럭에서 어떻게 그렇게 불에 굽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달기 먹고 싶은 밤이에요.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성영화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1: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해프FM 제2라디오입니다.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KBS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도 밤그대 2부는 밤그대 가족들의 플레이리스트로 채워집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노래에는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그날의 날씨, 함께했던 사람, 그때의 내 마음까지. 깊어가는 이 가을,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은 노래들을 꺼내 들어봅니다. 밤 풀리.

KBS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밤그대 2부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고 있어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밤플리 오늘의 첫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박태준님. 연휴가 별건가요? 잠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몸 편하고 마음 편하게 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밤그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그 밤에 듣고 싶은 노래들로 밤플리를 가져왔어요.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빌리 조엘의 Honesty,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라디오 볼륨 적당히 해놓고 따뜻한 차 한잔하면서 다가올 한 주를 맞이해 보렵니다.

Right Here Waiting 리차드 막스였고요. Honesty, 빌리 조엘의 노래 이어서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박태준님이 다시 한번 일상의 행복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냥 출근 안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장인들에게는 이 연휴가 참 그냥 행복해요. 물론 이제 연휴 때 더 바쁘신 분들도 밤그대 많이 계신데 고생 너무 많으셨고 연휴 끝나고는 꼭 쉬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가을밤 플레이리스트 밤플레이 다음 주인공은 박현성님입니다. 저는 90년대 노래에 푹 빠진 고3 학생이에요. 90년대를 직접 살아보진 못했지만 90년대에 사랑받던 노래와 그 시절의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그때 음악을 알게 됐지만 그 시절의 유행가에서는 요즘 느끼기 힘든 아련함과 따뜻함이 들린다고 할까요? 특히 저는 서정적인 멜로디의 발라드를 좋아해서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거나 쉬고 싶을 때 자주 찾아 듣곤 합니다. 그중 저의 최애곡을 밤플리에 담았어요. 핑클의 블루 레인, 푸른 하늘에 눈물 나는 날에는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시작할 때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좋은 노래들이에요. 진정한 명곡은 시대를 타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핑클의 블루 레인, 푸른 하늘에 눈물 나는 날에는,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5일간의 음악여행 밤플리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니 고3이라고 하는데 박현성님 이 선곡 센스는 거의 예 밤그대 선곡하셔도 될 것 같은 딱 밤그대 컨셉 대단하십니다. 진짜 90년대에 좋은 발라드가 참 많았죠. 저도 그리워요. 가을밤 플레이리스트 밤플리 마지막 주인공은 박예은님이세요. 늦은 밤 밤그대 들으며 책상 앞에 앉아있어요. 최근 연이어 취업 낙방 소식을 듣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제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통화하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만 뒤처지나 봐. 나만 자꾸 실패하나 봐. 눈물 섞인 친구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해요. 무슨 말을 해줘야 위로가 될지 몰라 그저 조용히 들어주기만 했는데 친구의 밤이 너무 차갑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 법인데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면 그 단순한 진리를 잊게 될 테니까요. 제가 해주는 100마디 말보다 마음을 울리는 팝송 한 구절이 친구의 지친 마음을 더 꽉 안아주지 않을까 싶어서 밤플리에 챙겨왔어요. Coldplay의 Fix You,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불안함에 잠 못 이루고 있을 내 친구와 세상의 모든 청춘들이 오늘 밤만큼은 편히 잠들면 좋겠어요.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밤플리에 소개된 박태준님, 박현성님, 박예은님께 추석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밤그대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휴대폰 번호 11자리 잊지 말고 꼭 남겨주세요. 어느덧 긴 연휴가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 일상에 복귀하네요. KBS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도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이 연휴 밤그대 가족들이랑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고요. 더 다행인 건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함께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일상 회복 잘 해봐요. 페퍼톤스의 Everything is okay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생각만 해도 입맛이 싹 돌면서 마음을 저릿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집밥, 엄마표, 된장찌개 이런 말이죠. 집밥이라는 게 사실 별게 없잖아요. 우리 집 김치, 우리 엄마가 만든 국. 어느 집은 달짝지근하고 어떤 집은 짭조름하고 또 어디는 담백하죠. 어느 집이나 그 집안 특유의 맛이 있어요. 그 맛이 평생의 내 입맛을 좌우하는데요. 추석에 그리운 우리 엄마표 음식 좀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KBS 1라디오 추석 기회 5일간의 음악여행 마지막 여행길,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하면 잘 지내오면 마땡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놓친 것들이 너무 넘쳐버린 우린 서성거릴 뿐 절대로 나가

0: 9월 27일 일요일 KBS 2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오늘 첫 곡은 김범수 씨의 집밥이었습니다. 명절이 좋은 이유 꽤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게 부모님의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가 가장 큰 좋은 이유인 것 같아요. 똑같은 전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잡채인데 희한하게 엄마가 해준 거는 맛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물어보죠, 레시피를. 그러면 엄마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한 꼬집 넣었어. 그러면서 또 퀘스천이 생기죠. 꼬집이 뭐야? 아, 넌 몰라도 돼. 뭐 이런 거. 그랬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나고 그래서 명절이 좋은 이유인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맛있고 없고를 떠나서 엄마의 손맛은 언제나 그리운 것 같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추석특집 5일간의 음악여행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4시부터 6시는 이번에 라라랜드가 함께합니다. 주말 1부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리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는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썬데이 레코드죠. 이번 주까지는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꿈보다 해몽. 꿈보다 해몽. 다들 독특한 꿈을 한 번 정도 꿔보잖아요. 내가 왜 그런 꿈을 꿨지? 그러면서 꿈 해몽. 또 찾아본 적 있으셨을 테고 태몽부터 예지몽, 돼지꿈, 개꿈 뭐 다양한 꿈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꿈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꿈을 꾸고 난 뒤에 벌어진 다양한 이야기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주말 코너 썬데이 레코드에 글을 보내주시면 재미나게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옥 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8: KBS 2라디오 추석 기회 5일간의 음악여행. 오의 마법같은 시간 느낌이 있는 라라랜드. 여러분들과 저 콩디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문자 폭탄 날려주시면 되고요. 이성진님, 여행 가려고 캐리어만 꺼내면 우리 강아지가 그 안에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눈치 백단이야. 요즘 강아지들 진짜 다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화가 나서 얘기하는지, 기분 좋아서 얘기하는지, 그 기분까지도 조금은 알아채는 것 같고, 아, 정말 여우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도 데려가라는 건지 가지 말라는 건지, 어딜 떠날 때는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인지를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애기가 이러니까, 그쵸? 마음이 약해져서. 이 녀석 우리 집 1순위네요. 이성진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714님, 휴대폰 보면서 걷다가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아, 불사, 아, 불사. 한 달 동안 기부스하고 있었더니 한쪽 다리만 콩나물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완전 짝짝이 다리. 날 추워질 거니까 다행입니다. 그나마. 살도 근육도 다 빠져버린 내 왼쪽 다리. 회복하는 방법 있나요? 하셨어요. 근육 운동을 그 다리만 집중적으로 좀 해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네요. 아우, 근데 몇 바퀴를 구르셨는데 또 기부스까지 하셨어. 저도 휴대폰 막 보면서 집중해서 보고 가다가 계단 한 개 정도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건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 다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심하자고요. 뿅뿅님, 제가 운전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버지는 제가 돌아갈 때 꼭 그러십니다. 천천히 가라. 어? 졸리면 쉬고. 예전에는 잔소리 같아서 귀찮은 표정을 한껏 지었는데 요즘은 착하게 순순히 네, 휴게소에서 전화 드릴게요 합니다. 도착해서 전화 드리는 것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철이 드신 게죠. 우리 뿅뿅님 보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하시는 걱정이 귀에 안 들어오죠. 한 귀로 싹 들어와서 한 귀로 싹 나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왜 엄마가, 왜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했을까, 이 가슴에 꽂히게 되고 아, 그러지 말자 이런 걸 되뇌이게 되는 그때가 분명히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먹고 싶다,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였습니다. 0008님. 지금 속상해요, 이분. 왜 그러냐면 어릴 때는 단발하면 어려 보이더니만 나이 들어 단발을 하니 누가 봐도 여사님이네요. 노티 나고 답답해 보이고 이걸 어쩌죠? 콩디는 두건을 자주 쓰던데 저도 두건을 써봐야 할까요? 한 번도 안 해본 스타일이라 쉽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옷을 또 새로 사야 할 것 같고 고민입니다. 이 단발은 묘한 매력이 있는데 이 긴 머리가 분위기라면 단발은 좀 캐릭터 쪽 아니에요? 딱 자르는 순간 이 사람이 좀 또렷해 보이고 뭔가 나 오늘부터 좀 다르게 살 거야 뭐 이런 그런 의지를 품게 하는 게 이 똑단발, 단발 스타일인데 어떻게 커트를 하신 거지? 답답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근데 친구들은 뭘 하세요? 이쁘다고 안 하세요? 아, 야 멋지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본인만 또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하다면 반다나 저처럼 착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다나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써야 돼요. 좀 튀지 않는 색깔 쓰면 너 청소하다 나왔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반다나는 아주 화려한 거, 최대한 화려한 거를 알록달록한 거, 그런 거를 머리에 쓰셔야 합니다. 이왕 쓰는 거. 그리고 밑에 상의는 최대한 심플하게. 그리고 반다나에만 이렇게 포인트를 딱 주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나 오늘 반다나 썼어. 어떻든 간에 난 좋아. 이런 마인드로 길거리를 활보하셔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0008님이 보내주셨어요. 서경은님, 본가 가면 아버지 휴대폰 점검부터 합니다. 글씨 크게 해드리고, 중요하죠. 이상한 앱 지워드리고, 사진 정리하고,

주곤 했거든요. 막 그냥 막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핸드폰은 좀 작고 부모님 손은 좀 두껍고 하니까 이것도 눌리고 저것도 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와이파이도 어떤 때는 꺼져 있고 그리고 또 비행기 모드로 되어 있고 전화가 안 울린대요. 보면 비행기 모드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우 우리 서경우님 아주 작은 효도 잘하셨네요. 데이식스의 해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오죠.

주인공은 김현정님입니다. 저는 명절 연휴만 되면 기분이 살짝 우울해집니다. SNS만 열면 난리잖아요. 누구는 해외여행 가서 바다 사진, 누구는 호텔에서 호캉스 인증샷. 그런데 제 명절 인증샷은요. 전

전, 그리고 또 전. 동태전, 꼬지전, 육전. 명절 내내 기름 냄새 맡으면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전을 부치다 보면요. 내가 전을 부치는 건지 전이 나를 부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몇 시간 만에 겨우 허리를 펴면서 아 허리야, 아 허리야,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는 순간 잔인하게도 바로 저녁 차릴 시간이 돌아옵니다. 솔직히 남들 여행 가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나도 이번 명절에는 캐리어 끌고 공화 한번 가보고 싶다. 기름 냄새 그만 맡고 호텔 조식 냄새를 좀 맡아보고 싶다. 그래서 콩디 올해는 몸은 전 부치고 있어도 마음만큼은 댄스 플로어로 보내려고 합니다. 듣자마자 온몸에 찌릿 막힌 속뻥 뚫리는 노래들로 골라봤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뒤집개를 들고 계실 전국의 며느리 어머님들 뒤집개 잠깐 내려놓고 내적 댄스 한번 가시죠. 렛츠고!

요 부분이 참 마음이 남네요. 제 명절의 인증샷은 전, 전, 그리고 또 전. 누구는 해외여행 가서 바다 사진. 아우, 서글프다. 누구는 국내여행 가서 단풍 사진, 호캉스 인증샷 막 날리는데, 그쵸?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안쓰럽고 제 자신도 좀 전하면서 씁쓸한 마음이 엄청 컸습니다. 소찬희 씨의 Tears, 그리고 코요태의 순정, 백지영, 그리고 태견 씨가 함께한 네기의 캔디.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좋네요. 내적 댄스 한번 신나게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김현정님.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청취자 플레이리스트 주인공은요. 익명의 라라 가족이 되겠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이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하기까지 지켜보는 저도 몸과 마음이 지쳤었습니다. 아파 보고 나니 우리 나이엔 건강이 최고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부 몇 달 전부터 주말만큼은 걷자 다짐을 하고 주말에는 아침마다 운동화를 신고 무조건 집을 나섭니다. 귀찮기도 하지만 막상 걷기 시작하면 그래도 나오니까 좋네 이 말이 꼭 나와요. 평소에는 무뚝뚝한 남편도 나란히 걷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꽤 합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둘 다 젊고 팔팔했던 시절도 생각납니다. 맞벌이 하던 시절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함께 듣던 노래들도요. 먼저 더더의 내게 다시, 에코의 행복한 나를,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입니다. 태원우 남편은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모습을 남기겠다며 식단부터 운동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그렇게 식단 관리부터 운동까지 열심히 하면서 써내려간 매일매일의 기록이 주말마다 나란히 걷는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2인조 워킹 크루 출석 완료. 같이 걸으면서 듣고 싶은 우리 부부의 새곡 라라랜드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율 상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6: 이번에 라라랜드 추석 기회 5일간의 음악여행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고요. 벌써 1부 끝곡을 전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이재훈 씨의 사랑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재훈 씨의 이 보이스를 참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서환희님, 0017님이 원하시는 곡 사랑합니다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미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 영화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뮤지컬 영화입니다. 2008년 개봉작이에요. 맘마미아. OST를 보면 노래 고르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 명곡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이 노래 들어줘야겠죠? 아바가 노래합니다. 댄싱 퀸.

일요일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아바의 댄싱 퀸 들어봤습니다. 정말 유명한 뮤지컬 영화죠. 그리스의 작은 섬에 엄마 도나와 단둘이 살아온 딸이 있습니다. 바로 소피죠. 소피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빠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옛날 남친 3명을 몰래 결혼식에 초대를 합니다. 엄마한테는 물론 비밀이죠. 내 아빠를 찾아서 한 명도 아니고 3명. 이게 무슨 일이래. 딸 결혼식 하루 앞두고요. 구남친 셋이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도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죠? 그 도나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메릴 스트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메릴 스트립이랑은 조금 다르죠. 평소에는 진지하고 묵직한 연기만 잘하는 그런 배우인 줄 알았는데요. 작업복을 입고 뛰어다니고 침대 위에서 친구들하고 막 웃고 떠들고 노래하다가 춤추고 그러다가 웃고 울고 당시 59살의 발랄한 메릴 스트립이 그리스 섬을 그냥 휘젓고 다녔었습니다. 이 영화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대단했었습니다. OST 앨범도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까지 올라갔었고 오를만하죠. 메릴 스트립은 이 작품으로 골든글러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엄마의 옛 남자들, 그리고 아바의 노래들, 오늘 라라랜드, 주말의 명화, 맘마미아였습니다. KBS 2라디오 추석 기회 5일간의 음악여행, 4시부터 6시까지 느낌이 있는 이번에 라라랜드가 함께합니다. 라라랜드 일요일 2부는 썬데이 레코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요. 이번 달은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로 채워보겠습니다. 사연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월 테마는요. 꿈보다 해몽이 되겠습니다. 나의 독특한 태몽부터 복권을 사게 만들었던 돼지 꿈. 그리고 조금은 찝찝한? 무서운 꿈까지. 그리고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예지몽을 꿨던 얘기 등등. 꿈에 관련된 재미난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면서 꿈꿈이 현실로 이어졌던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도 여러분들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라랜드 홈페이지 썬데이 레코드에 글 남겨주시면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은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선물들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일요일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Sunday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일요일 오후 추억을 저장하는 시간 Sunday 레코드 시간이 됐습니다. 9월 테마는요,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가 되겠어요. 오늘 첫 번째 레코딩 주인공은 이령경님이 되겠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지역 노래자랑 예선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름 자신있게 무대에 올라가서 부른 노래는 김웅국 씨의 호랑나비. 그런데 노래를 듣던 사회자가 아 이거 노래가 조금 밋밋한데요? 몸을 좀 흔들면서 해보실래요? 남편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흔들흔들 흔들흔들. 아 그런데 제 남편이 심각한 몸치거든요. 앞에서 보는 저는 차마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왜 저래? 어우 창피해. 근데 본인도 느꼈나 봐요. 저 혹시 다른 노래를 해봐도 될까요? 사회자가 흔쾌히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따로 준비한 노래가 없었던 남편은 갑자기 올포유를 부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자가 어 이거는 듀엣곡인데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하는데 순간 남편이 객석에 앉아있던 저를 향해 손짓을 하는 겁니다. 저는 두 손을 마구 주었습니다. 싫어 못해 난 싫어. 그런데 사회자까지 아내분이세요? 어 한번 올라오시죠. 저는 결국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죠. 그런데 불러본 적은 없는 노래였습니다. 반주가 시작되고 벌써 며칠째 우리 부부는 열심히 불렀는데 제가 자꾸 음을 틀리고 객석에서 웃음이 터지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또 기회를 주겠대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 제발 이런 기회는 안 줘도 되는데 기회를 좀 그만 좀 주세요. 조금만 더 큰 소리로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무작정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벌써 며칠째. 그런데 옆을 보니까 남편이 노래를 안 하고 있네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가 자꾸 음정을 틀리니까 자기도 따라가다가 어디가 어딘지 완전히 잃어버렸답니다. 결국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한마디 했습니다. 네, 두 분은 다음 기회에 예선 탈락. 저는 너무 창피해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민망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랑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아까 그 사회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알아보곤 어? 두 분 전국 노래자랑 나가시면 인기상 타실 것 같네요. 그날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그날 이후 남편은 제 노래 실력을 너무 정확하게 알아버렸고요. 노래방 갈 때는 저를 안 데려갑니다. 그날의 망신 참 오래가네요.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 이령경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분이 노래자랑 예선에 나간다는 걸 알았으면 보통 이럴 때는 뭔가 아내분은 어디 계세요? 무대 위로 한번 올라오시죠. 뭐 두 분이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뭐 듀엣곡 같은 거 없으세요? 이런 것까지 조금 그림을 그렸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전혀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김홍국 씨의 호랑나비 그리고 서인국 정은지 씨가 함께한 All for You 룰라의 비밀은 없어까지 들어봤습니다. 추억이 있는 일요일 라라랜드 썬데이 레코드 이번 달은요.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음치 박치신 분들 사연들이 꽤나 많습니다. 썬데이 레코드 두 번째 레코딩 주인공은요. 유형하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몇 년 전 회사 야유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노래방에 가도 저는 마이크를 잘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못해서가 아니라 노래를 너무 열심히 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더니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자, 오늘 한 사람씩 노래 한 곡씩 합시다. 꼭이요. 어쩌다 보니 제 손에 마이크가 쥐어졌습니다. 저는 반주가 나오기 전에 목 한번 가다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마이크 높이까지 딱 조절했습니다. 마치 전국 노래자랑 결승 무대에 나온 사람처럼요. 그날 제가 고른 노래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전주가 시작되자 동료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그 박수를 환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첫 소절까지는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문제는 후렴구였습니다. 제가 너무 신이 난 나머지 반박자를 먼저 치고 나가버린 겁니다. 반주는 뒤에 있는데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내 목소리. 옆에 있던 동료는 웃다가 테이블이 엎어지고 저도 망했다 싶었지만 이미 출발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반주는 뒤에서 따라오고 저는 앞에서 달려가고 그날 제가 부른 노래는 여행을 떠나요가 아니라 반주야 따라와 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한 동료가 박수를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여행 떠난 줄 알았어요. 저는 칭찬인 줄 알고 진짜요? 했더니 네 혼자 어디로 가버리시는 줄 알았어요. 그날 이후 회사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면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저기 노래는 좋은데 이번에는 꼭 반주랑 같이 가세요. 그래도 그날 다 같이 웃고 떠들었던 기억 때문인지 지금도 여행을 떠나요를 들으면 그 야유회가 생각납니다. 지금도 여행을 떠나요를 들으면 그 야유회가 생각납니다. 라라랜드에서 제 사연과 함께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를 꼭 듣고 싶네요. 더불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도 부탁드립니다. 그날 제 노래와 반주의 잘못된 만남을 기념해서요.

썬데이 레코드 유형아님의 사연과 함께 두 곡을 만나봤습니다. 조용필 씨의 여행을 떠나요.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뭐 흥에 겨워서 또 신이 나서 자신의 흥에 취해서 반주보다 먼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를 때가 있죠. 뭐 그런 경우는 제 주위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사연을 읽다 보면 읽었던 줄을 한 번 더 읽을 때도 있어요. 읽다 보니까 한 번 더 읽었더라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피시피시 웃었는데 갑자기 이분은 왜 사연 소개하다가 저렇게 웃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실짓고 했습니다. 썬데이 레코드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익명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왜 익명으로 요청을 또 하셨을까요? 제가 10대였을 때 사촌 누나 손에 이끌려 아이돌 오디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악동클럽이라는 아이돌 그룹을 뽑는 지역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모 아이돌 팬클럽의 부산 경남 지역 운영진이었던 사촌 누나가 본인도 오디션을 받다가 탈락하더니 이번에는 저를 밀어넣었습니다. 야, 내가 너 악동클럽 오디션 지원했다? 누구를? 너! 내가 왜? 너 어릴 때 그 사진관 모델 했었잖아. 학교에서 초콜릿도 좀 받아봤고. 너 가능성 있어. 좀만 잘하면 너 가능성 있다니까. 아니, 나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데? 그랬더니 누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야, 다른 거는 필요 없어. 고음만 제대로 지르면 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플라워의 엔들리스, 야다의 진혼, 더 크로스의 Don't Cry, 고음이란 고음은 다 질러가며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디션 날, 죽기 살기로 노래를 불렀는데 심사위원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잘하네. 그럼 춤 한번 춰볼까? 올 것이 왔습니다. 춤이요? 저 춤 못 추는데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한번 춰봐요. 그래 쳤습니다. 음악의 흐름대로, 제 몸이 가는 대로, 그리고 잠시 심사위원들끼리 상의를 하더니 네, 수고했어요. 다음 참가자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끝이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노래는 일주일 동안 연습했는데 춤은 단 1초도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이 지나도 당연히 연락은 없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네가 무슨 아이돌이냐 하며 반대하시던 어머니가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러게 그러게 엄마가 뭐라고 했어? 어? 엄마가 댄스학원 가서 속성으로라도 배우고 가랬잖아. 어? 만반의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떨어졌는데 뭐 어떡하라고. 뭘 어떡해? 난 이제부터 공부나 해. 그렇게 저희 아이돌 도전기는 허무하게 끝났지만 가끔 너튜브로 악동클럽 활동 영상을 시청할 때면 그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촌 누나도요. 누나! 고음만 잘하면 된다며!

썬데이 레코드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 오늘 마지막 사연 익명으로 소개를 해달라고 하신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더 크로스의 Don't Cry 야다의 진혼 감상해봤습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0: 다른 건 필요 없어. 고음만 잘하면 된다고.
1: 그러니까 연습을 안 했을 거 아니야.
0: 야, 고음만 잘하면 돼. 그리고 너 댄스 속성으로 좀 배워.
1: 이랬으면 합격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누나 정말. 어, 조금만 더 앞을 내다보고 좀 코치를 해주셨으면 덜컥 합격했을 텐데 아쉽네요. 오늘 소개된 이령경님, 유형아님, 익명으로 요청하신 라라 가족께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아, 마지막 분 참 이 직업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진로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썬데이 레코드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10월 주제 발표합니다. 썬데이 레코드 10월 테마는 뭐죠? 아, 맞습니다. 꿈보다 해몽. 내 꿈에 왜 돼지가 나온 거지? 복권사? 이런 꿈도 있을 테고, 그리고 꿈에 불나면 대박 난다고 해서 기대했던 하루 분명히 있으시죠. 그리고 하늘을 나는 꿈, 그게 그렇게 좋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길라나? 남친이 생길라나? 여친이 생길라나? 뭐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겁니다. 재미있는 사연들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KBS 2라디오 추석특집 5일간의 음악여행,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악동클럽의 리멤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이번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어릴 때 친구와 재잘거리던 이야기,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 기억나세요? 지친 일상 속 점점 잊혀져가는 당신의 추억을 KBS 이라디오에서 찾아보세요.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KBS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죠. 잘 먹어야 힘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몸에 좋다는 영양제들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그 힘으로 버티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여행을 다녀오거나 실컷 놀고 푹 쉬어야 다시 힘이 난다는 분들도 계세요. 때론 투닥거리기는 해도 큰일이 생기면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들과의 시간 역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추석 연휴도 이제 모두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그대도 힘을 얻으셨겠죠?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채워놓은 그 힘으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상 힘차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올리언스의 노래였죠. Love Takes Time으로 KBS 라디오 밥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음악으로 힘을 얻는 시간, 어떤 노래 생각나세요? 팝송도 좋고요. 간추린의 샹송, 보사노바, 탕고 같은 월드뮤직도 환영합니다. 지금 듣고 싶은 노래들 제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S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그대,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히 듣겠다고 하셨고요. TA로 시작해서 94로 끝나는 그대, 팝스 프리덤 즐겁구나 하셨어요. 귀여운 이모티콘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듣는 즐거움이 가득한 이곳은 팝스 프리덤이죠. 그들과 함께, 그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가일의 Half the Way 들으시고요. 다니엘의 It's a Long Road 이어드리죠.

시간은 흘러도 어떤 노래는 우리를 특정한 계절, 특정한 시간 속으로 다시 데려다 주기도 하죠. 추억 속 차트를 펼쳐보는 시간,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83년 오늘 빌보드 1위를 한 곡이에요. 빌리 조엘의 Tell Her About It입니다. 빌리 조엘 하면 워낙 많은 명곡들이 떠오르죠. 하지만 의외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곡은 단 3곡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980년 It's Still Rock and Roll to Me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의 곡 Tell Her About It. 그리고 1989년 We Didn't Start the Fire가 세 번째이자 마지막 1위 곡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노래들은 뜻밖의 성적을 기록했어요. 피아노만은 25위, Honest는 24위, 업타운 골도 3위까지 올랐지만 결국 정상에는 닿지 못했죠. 그러고 보면 수많은 명곡을 남긴 빌리 조엘에게도 빌보드 1위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 자리였던 것 같나요? 빌리 조엘의 노래 들어보죠. 1983년 오늘 정상에 있었던 노래입니다. Tell Her About It.

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많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럴 때는요 많이 웃는 것이 최고래요.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파티나 친목 모임처럼 즐거운 장소에서 밝고 환한 인상을 주면요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는 좀 더 오래 남게 된다고 합니다. 웃는 표정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요.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면서 상대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래요. 오늘도요, 활짝 웃는 그대 얼굴을 가슴에 담고 싶습니다. 노래도 상큼하고 제목도 상큼한 곡, 너의 미소를 사랑해, I love your smile, 샤니스의 노래고요. 보이존의 Picture of You, 그리고 스파이스걸스의 Say You'll Be There까지 듣고 올게요.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로드 마퀸의 If We Go Away입니다.

0: If you go away on this summer day,
1: 당신을 이 여름날 떠나버린다면 차라리 햇살도 함께 가져가세요. 여름 하늘을 날아다니던 모든 새들도 다려가세요. 우리 사랑이 막 시작됐을 때 낮은 싱그러웠고 밤은 길었죠. 밤새가 노래하는 동안 달조차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떠난다면, 당신이 떠난다면. 하지만 당신이 머물러 준다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하루를 만들어 드릴게요. 햇살 일을 하게 하고 빗줄기를 타고 달리며 나무들과 이야기하고 바람을 바라볼 거예요. 그래도 떠난다면 이해할게요. 다만 내 손에 간직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만은 남겨주세요. 당신이 떠날 거라는 걸 알아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당신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조금씩 시들어 가겠죠. 하지만 당신이 머물러 준다면 세상에 없던 아름다운 밤을 만들어 드릴게요. 당신의 미소와 손길을 느끼며 사랑하는 당신의 눈과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 곁에 머물 수만 있었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 그림자의 그림자가 되었을 거예요.

0: If you go away, as I know you must, there'll be nothing left in the world to trust. Just an empty room full of empty space, like the empty look I see on your face. I'd have been the shadow of your dog if I thought it might have kept me by your side. Namikitipa. If you go away, Namikitipa. Please, don't go away.
1: 당신 곁에 머물 수만 있었다면 당신 그림자의 그림자라도 되었을 거라는 마음, 살아가는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이보다 더 간절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노래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는 로드 맥킨의 If You Go Away였습니다. Association의 Never My Love, Walker Brothers의 The Sun Ain't Gonna Shine Anymore 들려드릴게요.

Association의 Never My Love, Walker Brothers의 The Sun Ain't Gonna Shine Anymore 들어봤습니다. 밀바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여자 가수 중에 한 명이죠. 그녀가 부른 노래 가운데 리코르다, 기억해줘요 하고요. 역시 같은 이탈리아 가수예요. 메나의 파로레 파로레, 알베르토 루포의 내레이션으로 나란히 들어볼게요.

메이바의 리콜이다 기억해줘요 하고요. 매나의 빠로레 빠로레 알베르토 루포의 내레이션으로 듣고 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됐죠. 평소의 리듬에 맞춰 살짝 흐트러졌던 몸과 마음도 잘 조절해가면서 이 가을 건강하게 잘 보내야겠습니다. 1980년대 화려한 글램 메탈의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의 록밴드죠. 신데렐라의 Don't Know What You Got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

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부산항을 핫하게 달군 상어, 자연산 아쿠아리움 구경하러 많은 분들이 부산에 놀러 갔다는데요. 상어한테 이름을 붙여주자, 상어 배고픈 거 아니냐 등등 정말 재밌는 일화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아, 정말 귀여운 사람들. 혹시 상어 가족분들 중에도 상어 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0: 하더니 너는 내게 다가와 시간을 멈추고 있어.
1: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최낙타 귀여워였습니다. 부산항에 나타난 상어 때문에 난리가 났죠. 네,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상어가 출몰하는 부산항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매출을 높이려고 일부러 상어를 푼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상어가 배고플까봐 생닭을 넣어주다가 해경한테 걸려서 쫓겨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귀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늑구도 난리 났었잖아요. 네, 동물원 탈출한 우리 늑대에게 이름도 붙여주고 정말 늑구야 돌아와 이러면서 많이들 염원을 해줬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사실 저희 7시 뉴스에서 이 상어 뉴스를 전달해드리면서 그 너튜브의 클립으로 뉴스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썸네일에 부산에 나타난

괴물 이렇게 담당자님께서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와서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지?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왜 상어한테 괴물이라 하냐? 왜 상어가 괴물이냐? 이러면서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저도 상어라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조스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무섭고 위험하고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뉴스를 전달할 때 되게 좀 심각하게 했어요. 상어가 출몰했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와 상어다 이러면서 제 친구도 부산에 사는 친구도 그 SNS에 나 상어부 드디어 봤다 막 이러면서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어디 나라 사람들이든 뭔가 동물에 대한 친화력? 친숙함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귀여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 부산항에서 나타난 상어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상아 가족분들이랑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자꾸 제가 상아를 상어라고 하고 막 그러고 있네요. 아무튼 또 훈훈한 얘기로 월요일 아침 시작해봤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네. 힘드시죠?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밝게 힘차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디자인, 품질, 가격, 현수막도 판촉물도 실사박사
1: 실사박사.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카.
8: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7: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9: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하이라이트 콜링 유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최유리님, 햄디 오늘은 무슨 코디를 해야 할까요? 육아만 하다 직장 나가니 고민이네. 도서관 가서 코디책 빌려오긴 했어요. 코디책이 있나요? 와, 뭔가 육아휴직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직장에 출근하시는 출근룩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여자 코디는 그 미디 스커트라고 하잖아요. 무릎까지 오는 약간 새틴 치마 같은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이게 여자들 사이에서 그 어른 여자 이게 유행인지 꽤 됐잖아요. 근데 그 어른 여자 느낌을 내는 게 무릎까지 오는 치마, 이게 조금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절기이기 때문에 옷을 뭐 어떻게 입으시든지 겉옷은 꼭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낮에는 햇빛이 따가워도 진짜 해가 지면은 갑자기 날이 확 서늘해지니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디 하실 때 겉옷 좀 입고 벗기 편한 얇은 가디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얇은 자켓 정도 하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님 출근 오랜만에 하시느라고 설레실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시고요. 코디책 어떤 건지 살짝 궁금한데? 근데 왠지 그 코디책을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8519님, 며칠 전에 큰딸이 떡볶이를 먹고 싶다 해서 떡볶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상쾌한 아침과 햄디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그 배달 떡볶이와는 또 다른 집에서 만들어 먹는 떡볶이의 맛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엄마가 해준 떡볶이 중에 떡국떡으로 해먹는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가끔, 왜냐면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조미료나 이런 거를 또, 조미료가 근데 몸에 그렇게 안 좋진 않대요. 근데 어쨌든 안 사용하고 정말 천연 재료들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살짝 건강한 맛 나는 떡볶이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빨간 떡볶이도 맛있고 그 떡국떡으로 해먹으면은 궁중 떡볶이처럼 간장으로 해도 맛있고 막 그런데 오랜만에 집에서 저도 한번 요리해먹고 싶어지는 그런 문자입니다. 큰 따님과 함께 맛있게 드셨다니까 좋네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ON 피크닉 그리고 박재범 좋아.

오웬의 피크닉에 이어서 박재범 조화 들려드렸습니다. 8865님께서 햄디 우리 복순이 많이 컸죠? 7달 10kg 넘었어요. 아 그리고 햄디는 왜 이렇게 예쁜 건가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미쳤다 진짜 너무 귀엽네요. 복순이가 막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면서 힉힉하면서 다른 강아지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막 진짜 캐릭터 같아요. 이거 실존하는 강아지 맞아요? 인형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엽다. 슈나우저 같은 느낌도 들면서 요즘에 이런 강아지들도 약간 유행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슈나우저가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약간 할아버지처럼 생긴. 근데 요즘에는 이런 얼굴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아 보고 싶다 했는데 약간 복순이가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너무 귀엽네요. 진짜. 와 근데 되게 클 강아지인가 보다. 왜냐면 10kg 7달밖에 안 됐는데 10kg 넘었다는 거는 더 클 거라는 거잖아요. 와 꽤나 무거운 우리 복순이 건강하게 더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반려동물 사진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민님 시골 대추농사 도우러 기차역 가는 길인데 지하철 빈자리가 없네요. 다들 엄청 부지런한 아침이네요. 진짜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아, 월요일 아침이라 그런가? 아이고, 이럴 때 진짜 참 저도 그 지하철, 그러니까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했을 때, 출근할 때 나 진짜 너무 부지런하다 이러면서 이 정도 시간에 나가면은 지하철에 사람 한 명도 없겠지 하고 가면은 웬걸 다 있어. 진짜 첫 차부터 다 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쵸? 그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상쾌한 아침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동할 때도 적적한데 상쾌한 아침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용민님도 대추농사 잘 돕고 오시고요. 네, 좀 햇빛 강할 때는 네, 좀 차단, 자외선 차단도 열심히 하고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트로이 시반의 Lost Boy.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요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에는요, 201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7년 9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예요. 오늘은요, 19위 그리고 17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9위는 볼빨간 사춘기 그리고 20살의 남이 될 수 있을까 입니다. 이별을 앞둔 남녀의 상황을 가사로 풀어낸 노래고요. 이어서 17위 잭스키스의 특별해 인데요. 잭스키스가 무려 18년 만에 재결합해서 발매한 정규 5집 타이틀곡입니다. 두 곡 들려드릴게요. 볼빨간 사춘기, 20살, 남이 될 수 있을까. 잭스키스 특별해.

유언이의 플리마켓 2017년 9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 19위 볼빨간 사춘기 그리고 20살이 함께 부른 남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17위 잭스키스의 특별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2017년으로 돌아갔어요. 이번 주에는 9년 전이죠. 네, 9년 전에 저는 몇 살이었을까요? 22살이었네요. 네. 대학생 때 들었던 노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9년 전에 어떤 모습이셨나요? 네, 플리마켓 항상 그렇듯이 이 당시에 내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노래들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잭스키스가 18년 만에 재결합을 해서 발매한 노래였는데요. 진짜 생각해보면은 지금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나 아니면 예전에 20대 때 좋아했던 10대 때 정말 좋아했던 아이돌 그룹이 잠깐 흩어졌다가 막 20년 만에 재결합해가지고 노래내고 그러면 참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잭스키스 팬이셨던 분들도 지금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 중에 꽤나 계시겠죠. 당연히 어떠셨나요? 이렇게 내가 좋아했던 가수가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기분 좀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어렸을 때 시선에서는 와 진짜 오래됐고 저게 어떤 감정일까라고 멀리서 봤는데 이제 남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고등학생 때 좋아하던 막 아이돌 가수들이 지금 보면은 같이 어떻게 보면 세월을 지나고 있는 거니까 막 되게 그 가수들이 이제 다시 뭔가 특별한 이유로 재결합을 해서 어떻게 한다면 어떤 느낌일지 좀 상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잭스키스 팬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볼빨간 사춘기 20살의 노래까지 함께 즐기고 왔습니다. 3762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아내와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요. 새벽 일찍 문을 여는데 그 시간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하는 게 힘들지만 맛있게 따뜻한 밥 드시고 가시는 모습 보면 보람 있고 뿌듯해요. 상쾌한 아침 들으면서 일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합니다. 선곡도 너무 좋아요.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늘 힘내서 일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새벽 일찍 문을 여는 식당이 참 귀하죠. 왜냐면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새벽 방송을 했을 때 새벽 방송 끝나고 아침 방송 끝나고 다 같이 제작진들이랑 아침 회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문 연 식당이 정말 없어요. 근데 나 배는 고프지. 구내식당 가기는 좀 질리지. 그럴 때 딱 한 군데 문을 열어주시는 곳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장님들이랑 친해지기도 하고 우리 3762님 가게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되게 보람있고 뿌듯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장님들이면은 그게 그냥 말씀하지 않아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 따뜻함을 느끼려고 찾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가운데 저희 상쾌한 아침이 딱 틀어져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쭉 많이 들어주시고요. 이런 기분 좋은 따뜻한 에너지들 많이 많이 손님들께도 그리고 우리 같은 상하 식구들에게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14님 햄디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진행하시는 거 잘 보고 있어요. 상쾌한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로 하루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파이팅! 허유원 아나운서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8414님. 네, 지난주부터 정말 심야 시간대에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주변에서 틀면 나온다. 새벽부터 라디오에 나오더니 밤에는 TV에 나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참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또 힘들긴 한데 저는 이렇게라도 우리 상쾌한 아침 청취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렇게라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전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이게 무리가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막 부탁드려가지고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찾아서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후 11시에
KBS 1TV 9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도 응원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네요.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도경수의 틈.

도경수의 틈 들려드렸습니다. 1630님께서요. 원래 새벽에 운동 강습하던 강사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새벽 수업을 정리했거든요. 오늘 대강 부탁받아서 오랜만에 수업 가는데 이걸 어떻게 했나 싶네요. 너무 피곤해요. 그쵸. 진짜 이 루틴이라는 게 매일매일 하다가도 한번 무너져서 안 하면은 다시 시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스케줄을 다 소화하느라고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도 막 하고 이것저것 바빠서 운동을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계속 마음 한켠에 가야 되는데 나 진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 마음이 드는 이유가 진심으로 운동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는 아, 나 이거 계속 안 가다가 안 가는 습관 들어가지고 또 예전처럼 막 작심삼일처럼 막 아 귀찮은데 안 가야지 이 마음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난 날 너무 잘 아니까 또 이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안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에이 참 사람이 우리 뇌가 무서운 것 같지 않아요? 그 편안함과 에이 뭔가 사실 운동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편하니까 그 편안함을 생존 모드로 이렇게 해서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끊어내고 다시 루틴으로 돌아와서 억지로라도 잘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1630님께서는 그거랑 살짝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랜만에 가시느라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힘드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만 잘 버텨보시고 다시 이제 만들어온 루틴대로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새벽 일이 쉽지 않지. 우리 다 공감되잖아요. 성화가족분들 중에 저도 저를 포함해서 이제 새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니까 우리 모두들 새벽 러들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수업하고 오세요. 1630님 같이 노래 듣고 올까요?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시저가 함께 부른 The Other Side.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시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은 홍이삭 Fallin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잠시 후 6시에는 상쾌한 아침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어때?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들어볼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Pop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자, 유용한 영어 문장들이 어때요? 쏙쏙 들리는 시간이죠?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들으시면서 영어로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당신은 너무 솔직해. 두 번째, 당신이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세 번째,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 자, 이번에 미국 싱어송라이터 제이슨 데룰로의 Take You Dancing 이라는 곡이고요. 2020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 문장 바로 이거였어요. 당신은 너무 솔직해. 이 가사 잘 찾아보세요.

오, pull up이라는 가사부터 들렸는데요. pull up, 차를 세우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제 skirt skirt on your body라고 들렸어요. skirt skirt는 그냥 의성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차를 세우는 상태이고 또 skirt라는 게 자동차 소리의 한 부분으로 의성어처럼 이야기를 한 거고 on your body라고 있으니까 당신의 몸에 다가가 요 정도의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erforming just on my Rari 내 차에서 보여주지 이 정도 되겠고 You're too frank 이거 들으셨나요? You're too frank 자, frank라고 한 게 이제 솔직한이라는 뜻이니까 You're too frank 당신은 너무 솔직해 Need a ticket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표가 필요해가 아니고 Need a ticket 딱지를 떼야겠어 라는 뜻입니다 I bet you taste expensive 자, 분명 당신은 매우 고급스러울 거고 이렇게 좀 완화시켜서 해석을 해볼게요. 맛으로 비유를 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pulling up, up, up all the litter, 뭐 pulling up, up, up for the litter 일 수도 있겠고 근데 이 부분은요.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문맥적으로 흐름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볼까요? pulling up, up, up all the litter 점점 더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예,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If you keeping up, use a keeper. 아, 이렇게 좀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예, 이해는 되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If you keeping up, if you are keeping up 이겠죠. 당신이 이 페이스를 따라온다면 you are a keeper 이라는 뜻으로 use a keep up, 예, use a keep up 이렇게 들렸어요. You are a keeper 이라는 것을 지금 가사 속에서 그냥 툭툭 내던지듯이 약간 랩처럼 비슷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뜻이죠. Tequila, vodka, girl, you might be a problem. 아, 당신은 어쩌면 tequila, vodka처럼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 문제일지도 몰라 라고 외치고 있네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당신이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소절 찾아보세요.

약간 간질간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Run away, run away, run away, run away. I know that I should. 내가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아 라는 뜻이죠. I know that I should run away 라는 것을 지금 이 도치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 다음, but my heart wanna stay, wanna stay, wanna stay, wanna stay now. 하지만 내 심장은 지금 뭐 하고 싶대요? Wanna stay, 머물고 싶어 하지. My heart wants to stay. 이 말이죠. 그러면서 you can see it in my eyes. 이 소절 들으셨죠? You can see it in my eyes.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라는 문장입니다. You can see it in my eyes. 그만큼 내가 진심이다 라고 이 뜻을 내비치고 있어요. That I wanna take you down right now if I could. 가능하다면 if I could. 내가 지금 당장 당신을 take you down, 쓰러뜨리고 싶다는 걸, 당신을 사로잡고 싶다는 걸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So I hope you know what I mean when I say. 그러니 내가 말할 때, so I hope you know what I mean when I say. 그러니 내가 말할 때 그 의미를 알아주길 바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차리길 바라. 네, 이렇게 의역해 보셔도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잘 들리셨죠? Let me take you dancing. 내가 당신을 춤추러 데려갈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to step to the bedroom 이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침실까지 two step? 침실까지 두 걸음만큼 가깝다라는 뜻일까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면 two steps to the bedroom 이라고 했겠죠. 여기서는요, 투 스텝으로 추는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춤의 한 종류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침실까지 그 투 스텝으로 추는 춤을 추면서 이런 느낌이에요. We don't need no dance floor. 우린 댄스 플로어가 필요 없지. We don't need a dance floor. Let me see your best move. 나에게 당신의 best move를 보여달래요. 당신의 최고의 움직임을 보여줘. Anything could happen. 이거 찾아내셨나요? Anything could happen.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 Ever since I met you. 내가 당신을 만난 이후로 줄곧. No need to imagine. 상상할 필요 없다는 거죠. Baby, all I'm asking is let me take you dancing.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뭐라고요? Is let me take you dancing. 내가 당신을 춤추러 데려가게 하는 것일 뿐이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쭉 해석을 해보니까 자신감이 한껏 느껴지네요. 또 비유적 표현들도 재미있었죠. 이제 전곡 들어보시죠. Jason Derulo의 Take You Dancing.

0: 이제 핵심 표현들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은 너무 솔직해. You're too frank. 맞아요. 진짜 솔직한 분들 계시죠? You're too frank. 예, frank라고 하면 솔직한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to be frank, I don't agree with you. 아, 솔직히 난 당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렇게도 응용 문장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이런 말 많이 쓰죠. Can I be frank with you? 네, 이런 응용 문장도 추천드립니다. Can I be frank with you? 좋아요. 두 번째, 당신이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You can see it in my eyes. 이 가사 기억나시죠? You can see it in my eyes. I could see it in his eyes. 난 그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때가 있죠. 세 번째,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 Anything could happen. 이 문장입니다. Anything could happen. It could happen to anyone.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풀어서도 응용해 볼 수 있겠죠. It could happen to anyone.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문장까지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You're too frank. You're too frank. You're too frank. 두 번째, 당신이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You can see it in my eyes. You can see it in my eyes. You can see it in my eyes. 세 번째,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 Anything could happen. Anything could happen. Anything could happen. 네, 자신 있게 외쳐보셨죠?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월요일부터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장사

0: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9340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여성 의용 소방대 대원들과 공원 휴지 줍기, 환경 정비, 풀베기 작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한 하루를 기원하며 신나는 노래 신청합니다. 싸이 챔피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9340님 비롯해서 이렇게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챔피언입니다. 신청곡 같이 들으시면서 으쌰으쌰 힘내보셨으면 좋겠네요. 멋있습니다. 9340님. 싸이 챔피언 같이 듣고 와요.

백지연, 태견, 내 귀에 캔디 들려주세요. 뭐죠? 혹시 성별이 이성인가요? 유라님? 아니 덕분에 사이가 가까워. 아니 보통 이게 전개가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덕분에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고, 신청곡은 내기의 캔디입니다. 아 이거 뭔가 그린라이트 같은 느낌이 드는 문자인데요. 네, 수근수근 우리 유라님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지연 태견 내기의 캔디.

Good morning, wake up, dance. 1317님 신나고 싶어요 햄디 주얼리 투나잇 신청합니다 틀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럼요 신나고 싶으실 때는 언제나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에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 1317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입니다 주얼리 투나잇 함께 듣고 올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샌드위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볼까요? 1197님 햄디 출근 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라디오 들으면서 운동해요. 선선한 바람이 좋아요.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쵸. 진짜 저는 요즘에 운동하러 나가면은 너무 그 바람 맞으면서 막 뛰는 게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막 뛰면서 그치 이게 행복이지 이러면서 막 뛰었던 기분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추워지기 전에 선선한 바람 맞으시면서

바깥에서 운동 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97님, 앞으로도 자주 와주세요. 김영희님, 회사까지 6.3km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오늘은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반 정도 온 것 같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꽤나 걸리실 텐데요. 시간이? 영애님, 와 대단하십니다. 괜찮으신 거죠? 왜냐면 뛰어서 사실 5km 정도 뛰면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걷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거에 보다 더 걸리니까 예, 좀 오래 걸으신 다음에 종아리 마사지도 잘 해주시고 예, 다리 잘 근육 잘 풀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1197님 그리고 김영애님께는 샌드위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Walk the Moon의 Work This Body.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1: 오, 이상하다. 출근 시간 지났는데 유원 선배님 왜 안 오시지? 안녕하십니까? 상하팀 젠지 사원입니다.
2: 야, 젠지야.

0: 나.
1: 아, 유한 선배님이십니까? 어디십니까? 혹시 오늘 연차십니까?
0: 야, 네? 조용히 말해. 나 연차 아니고 나 오늘 늦잠 자서 지각한 거야. 내가 지금 사무실 문 앞이긴 한데 부장님 자리에 있니?
1: 아, 네, 지금 출근하셨고요. 아, 굉장히 언짢아 보이십니다.
0: 그러면 나 출근한 것처럼 보이게 내 책상 컴퓨터랑 모니터 좀 켜줄 수 있어?
1: 아, 알겠습니다. 제가 마시던 커피도 선배님 책상에 올려두겠습니다.
0: 아우, 우리 젠지 똑똑하다. 땡큐 땡큐. 아, 오늘 회의 있는 날인데 젠지가 아직 안 왔네. 무슨 일 있나? 네, 상하팀 허위원들입니다.
2: 선배님.
0: 어? 젠지야,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
2: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지각할 것 같은데 혹시 팀장님 출근하셨습니까? 아, 저 오늘 지각하면 진짜 혼날 것 같은데 그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좀 켜주시면 안 됩니까?
0: 야, 너는 오늘 회의가 있는 날인데 그게 통하겠냐? 아, 아니다. 진짜 내가 한 짓 그대로 배우는 건데 뭐. 일단 얼른 서둘러서 와. 회의 시간 최대한 밀어볼 테니까 알았지?
2: 네, 죄송합니다 선배님. 빨리 가겠습니다.

0: 권은비 언더워터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언더워터요? 발음 좋으시네요. 아,
0: 어떻게 해야 돼요? 언더워터? 아, 좀 섞였네요. 자, 오늘 사연이 참 저희가 사실 후배 입장이다 보니까 예. 만약에 내 후배가 이렇게 한다면 이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1: 말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부탁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저한테 부탁을 한다? 나. 아 근데 들어는
0: 어떻게
1: 줍니다.
0: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만약에 들어는 주죠.
0: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후배가 상철 씨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예. 상철 씨가 이제

0: 철규 아나운서한테 선배님 저제 책상에 뭐 겉옷 하나만 올려놔 주실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주실 거예요?
1: 예.
0: 그다음 아무 말도 안할 거예요?
1: 예.
0: 아 진짜? 손으로는 뭐라고 생각할 거지?
1: 예. 저는 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겉으로는 티를 잘안 냅니다.
0: 네.
1: 근데 속으로는 아, 얘 좀 노답인데?
0: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1: 그런 생각을 하죠.
0: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젊은 꼰대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저는 절대 선배한테 이런 부탁 못 하거든요. 혼나야지. 네, 지각하면 혼나야지. 누가 선배한테 이렇게 부탁합니까? 동기 한잔 하겠지. 몇 번 해봤어요, 저는.
1: 야, 너 진짜 노답 아니야? 저는 바로 그럴 겁니다. 아마 햄디가 그러면 바로 네, 그럴 텐데 네. 뭐 선배의 부탁이든지 후배의 부탁이든지는 저희가 절대 뭐 어떤 코멘트를 하지 않죠.
0: 맞죠. 네. 저는 이제 지금은 서울에서 안 그러는데 제가 대구에서 지역근무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저희 그 국장님께서 굉장히 자리에 앉아있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분이셨어요.
1: 예.
0: 근데 저희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준비 시간에 분장실에 가 있기도 하고 뭔가 자리에 앉아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뭐 여느 때처럼 분장실에서 살짝 농땡이를 피우고 있었죠. 근데 전화를 주셔가지고
1: 네.
0: 저한테 어디 허연 아나운서 어디에 있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아, 저 분장실에서 지금 있다 그냥 이랬더니 분장실이 사무실이냐면서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좀 무서워가지고 동기한테 나 있는 것처럼 해달라고 책상 좀 더 더럽게 해주고 내 겉옷 같은 거 놔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었거든요.
1: 그때 그렇게 하면 되죠. 아, 분장실에 분장 도구 챙기러 잠깐 와 있습니다. 이러고.
0: 근데 제가
1: 분장실에 가면은 아, 저 네. 사무실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0: 네, 아시다시피 제가 철저한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 항상 애매하게 해가지고 들키는 편이라서.
1: 햄디는 그리고 네. 딱 반응이 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가 딱
0: 맞아요,
1: 나와요.
0: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냥 박철규 아나운서 얘기처럼 아, 저 분장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저 그냥 분장실에 있습니다.
1: 어수룩해.
0: 그래서 아, 그때 이런 부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선배한테는 못하지.
1: 그쵸. 근데
0: 선배한테
1: 이제
0: 하면 안 되지.
1: 저희는 이제 라디오 뉴스를 매일매일 그 시간대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0: 네.
1: 가끔 이제 방송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뭐 다른 일을 한다거나 이게 겹치기가 돼 있는데
0: 맞습니다.
1: 혹시 라디오 뉴스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그걸 파악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럴 때 이제 급하게 뭐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아름아름 동기한테 해서 야 너가 좀 대신 가라
0: 아~
1: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1: 네, 그럴 때 이제 칼같이 안 된다고 하는 친구 이혜원 아나운서. 보고 절차를 거쳐서
0: 나 방금 이 생각했는데 예원아 미안해.
1: 보고 네. 절차 거쳐서 내가 일단 갖다는 오는데 내가 팀장님한테 말은 해놓을게. 그러면 이제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0: 네.
1: 이제 하게 됩니다.
0: 우리 예선대원군이라고 부르거든요. 굉장히 빡빡합니다 이 친구.
1: 사실 그런 그 지조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0: 네.
1: 이 팀이
0: 중심이 잡히긴
1: 돌아갑니다.
0: 해요.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칙주의자 입장에서 그게 맞긴 해. 저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나 봐요.
1: 저는 없었는데
0: 네.
1: 누가 하는 걸 봤어요?
0: 제가 그랬었거든요. 아니 저는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야 사무실에 팀장님 있어?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언니
1: 팀장이 있든 없든 언니는 자리를 지켜야지.
0: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배웠습니다. 제가
1: 예.
0: 동생한테. 근데 뭐 그렇게 해야지 또.
1: 예원아 씨는
0: 네.
1: 또 학식이 고고하고
0: 그리고 본인은 또 그렇게
1: 항상
0: 실수를
1: 자리에서
0: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1: 네, 신문을 읽고
0: 실수 안 하고 보자 예원이
1: 제가 벼르고 있습니다.
0: 우리가 벼르고 네, 실수 안 하고 보자 예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 생활백서에 초대를 해야 된다. 예원 씨의 얘기가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박철규 아나운서가 살짝 이제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불가피한 이유로 참석을 못할 때 예선 대원군을 한번 불러서 얼마나
1: 이렇게,
0: 또 빡빡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못했어요. 참 진짜 나이 차이 많은 동생 항상
0: 괜찮아?
1: 이렇게 놀려먹고.
0: 예원이 안 듣는데. 자 이렇게 소소한 동기 뒷담화를 나눠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규 씨 보내드리면서 김조한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들려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1: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0: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6: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6: 어른들도 락토핏.
5: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6: 우리 모두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갑자기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빅뱅의 빅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도, 대전은 18.5도로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구와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은 만큼 전조등 켜시고 앞차와의 거리 넉넉히 하셔야겠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함양 울산고속도로 함양 쪽으로 서밀양 부근에서는 3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탱크로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사이와 또 용

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 부근 6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터널을 앞두고 3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뒤로 종암분기점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0: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1: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2: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의 강 위에 떠내려가는 건 한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이상은의 언젠가는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젠가 소중하게 추억할 오늘,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9월 28일 월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은 이상은의 언젠가는 이었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신정희님, 경화님 반갑습니다. 인사 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또 하대수님, 안녕하세요. 경화님 반가워요. 해주셨고요. 4059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도 출첵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9058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죠? 저는 너무 먹기만 해서 살이 통통, 출근해서 일하다 보면 살 빠지겠죠? 다들 파이팅 하세요 하셨네요. 그런 분들 좀 많으시지 않나요? 저도 먹기만 해서 숫자가 오른 것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먹자마자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와 정말 좀 소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야 그 체중계가 그 숫자가 여지 없더라고요. 1608님 출첵합니다. 출근하는데 출근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직은 그러시겠지만 또 일하시다 보면 현실로 돌아오시겠죠. 박명숙님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잘 보낸 듯합니다. 새로 출발하는 힘이 솟는 듯합니다. 아자아자아자! 아자, 아자! 하고 와 파이팅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연휴에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들 만나서 혹시 상처되는 말 들은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정해본 주제예요. 이번 주 주제는 잊어버리고 싶은 한마디 할게요.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상처가 되는 말, 잊어버리고 싶지만 자꾸 떠오르는 말들 있죠? 이 시간에 속 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그러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잘 자요.
1: 파란의 그녀와 난 이어서 들으신 곡은 싸이 성시경의 뜨거운 안녕이었습니다. 이현정님 똑똑 안녕하세요. 경아님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놓고 주셨네요. 추석 연휴에 동생이 제게 매일 아침 7시에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재밌다고 들어보라고 권유해서 듣게 되었어요. 앞으로 아침 출근길에 즐겨 애청할게요. 약속해요 하셨네요. 어머 그 아름다운 동생분 누구십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권유를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일상 함께 이렇게 계속 나누시죠. 환영합니다. 이현정님. 이소영님 안녕하세요. 경아님 송편 드셨어요? 하트 하고 보내주셨네요. 먹긴 먹었는데요. 아 이번엔 사셨더라고요. 저도 실은 그 추석 전날에는 가야 뭐 이것저것 좀 같이 돕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좀 명절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추석 전날까지 일도 좀 하고 그러느라고 미리 못 가서 다른 걸 만들거나 그러지 못했는데 뭐 역시나 송편도 만들기 좀 애매했는지 다 사셨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에 파는 것도 맛있잖아요. 아주 맛있었지만 그 만두피처럼 얇은 송편피 만들어가지고 깨 두 숟갈 넣은 그런 깨송편은 못 먹었습니다. 이소영님은 많이 드셨나요? 맛있게 드셨어요? 9804님 우화조 애청자입니다. 아시안게임 야구에서 한국 대 일본 3-1로 한국 승리 금메달 획득했습니다.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고 아우 아시안게임 소식 전해주셨네요. 참 이 경쟁이니까 모든 경기에서 메달을 딸 수는 없지만 이렇게 메달을 따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리고 참 무시할 수 없는 게 한일전은 꼭 이겼으면 좋겠단 말이죠. 아, 신경을 안 쓰려야 안 쓸 수가 없어서 아 정말 기분 좋습니다. 우리가 연휴 명절 그 보내는 동안에 우리 대표 선수들은 또 계속 땀을 흘리고 있네요. 이번 주까지 아시안게임이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소식 전해주시고 또 아주 기분 좋게 전해주셔서 9804님 고맙습니다. 박성남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휴가 짧아 아쉬워서 오늘 연차를 냈어요. 그러셨군요. 경아님 누워서 들어도 뭐라 하지 마세요. 뭐라 하긴요. 저도 누워서 방송해도 안 되겠죠? 보이는 라디오가 있어서 그거는 안 되겠죠? 그럴 정도로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할 테니 박성남님도 편하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조승우예요.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빵을 너무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하루 휴가를 내고 대전으로 떠난 빵 투어. 인기 많기로 유명한 빵집에 오픈 시간보다 일찍 간다고 갔지만 대기 예정 시간이 무려 30분. 어마어마한 인기와 사람들의 부지런함에 놀라면서 조용히 줄을 선다. 시간이 가고 줄이 짧아지면서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는 케이크 진열대. 속이 잘 익은 무화과를 잘라 케이크 위에 높이 올린 생크림 케이크를 보니 감탄이 절로 나온다. 윤기가 흐르는 무화과에 생크림을 발라 한 입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러려고 내가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멀리까지 왔구나 싶다. 일단 이 케이크를 하나 사고 또 어떤 빵을 살지, 이 동네 유명한 또 다른 빵집은 어디 들를지 들뜬 마음으로 계획을 짜면서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비틀 러브, 아르디토 프라모노의 노래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컷 0853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케이크뿐만 아니라 맛있다는 여러 빵집을 돌아 한아름 샀어요. 빵 하나 먹겠다고 기차 타고 대전까지 갔나? 그 설렘은 최고였어요. 이렇게 사연도 적어주셨네요. 아, 정말 이 대전은 이제 정말 빵의 도시가 된 것 같아요. 10월 중순에는 대전 빵 축제도 실제로 있던데요. 또 그때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시겠어요. 박신홍님, 아, 입에 침이 고이네요. 군산 빵집도 줄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군산 이 집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 지인 중에 군산이 고향인 사람이 항상 군산 가면은 그 지역 빵을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먹고 했었는데. 하대수님, 우왕 우왕망 부럽네요. 저도 머릿속에 생각만 있는데 빵순이로서 부러워요. 또 박민님, 어제 청주에 쫄쫄이 호떡도 한정판으로 팔아서 1시간 이상 기다려 줄 서서 기다렸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사 먹지는 않지만 다 대단해요 하셨네요. 이 호떡은 또 뭐죠? 야, 지역마다 아주 특이한 먹거리들이 이제 정말 많네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아, 참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그 지역을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도 또 그게 그 가치를 가지는 이유 중 하나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김수경님, 저희 동네는 빵집이 있는데 갈 때마다 빵이 없고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일찍 지나가게 되었는데 줄이 길게 서 있는 걸 보고 깜놀했어요. 그동안은 일찍 동나서 문 닫은 거였어요. 야, 그러니까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거죠. 그동안에 야, 다 누군가는 사가고 문 닫힌 가게만 보셨군요. 어머, 그런데 그 와중에 허승희님은 이 야구 매니아 허승희님은 대전은 야구는 못해요 라고 야, 이거 대전에서 들으시는 분들 좀 발끈하시겠는데, 그런데 이거 팩트면 또 발끈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아무튼 아, 우리 0853님 빵을 한아름 들고 집에 오는 길 아주 피곤하셨어도 많이 많이 행복하셨겠죠. 행복한 빵지 술래길 후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홍정은님, 저는 송편 못 먹었어요. 호박 인절미가 많이 들어온 바람에 유유 하셨네요. 어머, 호박 인절미가 들어왔잖아요. 유유하실 일이 아닌데. 호박 인절미 정말 맛있지 않나요? 호박이 들어간 송편을 드셨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호박도 넣나? 송편에 여러 가지 좀 넣지 않나요? 그런 걸로 대신 생각을 하시면. 9368님. 명절 연휴 끝에 허전한 마음이 생길까 봐서 큰아들 육군 군 복무 중 오늘 5일 동안 휴가를 나오네요. 강원도 인제에서 김해까지 하루가 걸리지만 마음만은 신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힘이 나요. 즐거운 한 주랍니다. 아유, 얼마나 신나실까요. 오늘 반갑게 만나셔서 휴가 잘 같이 보내시고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잊어버리고 싶은 한마디 말씀드렸죠? 자꾸 신경 쓰이는 그 말, 잊어버리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는 그 말 뭔지 보내주세요. 노래 듣는 동안요. 르세라핌 핫! 손담비의 퀸!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은 말 여기서 후를 털어버리세요. 3419님, 돈 많이 모았냐고, 왜 그것밖에 안 모았냐고 그래요. 물가가 얼만데, 어머, 그런 예민한 얘기를요? 7094님, 36년 차례 음식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동서들한테 음식을 챙겨주고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 동서가 그러더군요. 형님, 음식 싸주지 마세요. 가져가면 안 먹어요. 결국 버려요. 자꾸 생각나서 서운합니다. 하, 참 다른 표현도 있는데 너무해요 정말. 김병수님, 누나에게서 긁혔습니다. 갈수록 배가 더 나온다. 배 좀 집어넣어라. 아니, 나온 배를 어떻게 집어넣냐고요. 그쵸, 이미 나온 걸. 아유, 김병수님 어떡하죠? 안중현님, 한 달 전에 사장님께 안과장, 자네 과장 맞아? 일을 이렇게밖에 못해? 라며 우리 부서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호통을 치는데요. 저요, 완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장님만 보면 슬슬 피해 다녀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만 저는요, 이런 얘기는 정말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사장님 너무하셨네요. 신현수님, 지난달에 부장님이 제게 두고 보겠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설명도 안 하시고 대뜸 이러시니 정말 오리둥절해요. 그냥 속 시원하게 구체적으로 잘못을 지적해주면 좋은데 무척 신경 쓰여요. 아니, 말씀을 하시라고요. 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시냐고요. 여러분 모두 후를 털어버리시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윌리 넬슨이 부릅니다. Always on my mind.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7시 45분입니다. 양설라님,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저는 연휴 내내 잠옷바람으로 지냈어요. 제가 추구하는 게으른 연휴를 보내셨는데요. 어제 시골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성묘하고 지금 부산 집에 가는 아빠 차 아니에요. 하만 지났어요. 하셨네요. 근데 오히려 지금 어제부터 오늘 바쁘신데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0299님, 시골 갈 때마다 해미읍성을 들르는데 그 안에 활쏘기 체험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활 쏘는데 막동이가 무슨 자신감으로 저 멀리 있는 걸 맞힌다고. 그런데 맞히질 못해서 아빠가 레슨 했네요. 결국 30발 중 한 개 맞췄대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제가 한 번도 그 양궁장 안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다가 이게 사진이랑 보는 거랑 또 이렇게 공간감을 실제로 느끼는 거랑 이 거리감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를 모르겠네요. 저기 관역이 멀리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먼 걸까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왜 우리 안에 모두 그 화레 민족의 그 피가 있지 않습니까? 몇 번 하다 보면은 아마 우리 막덩이도 맞힐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한번 사진을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정은아님, 경아님 연휴 내내 가방 속에 있던 사원증을 아침 목에 걸었습니다. 며칠 만이라 그런지 이게 이렇게 무거웠나 싶네요. 사원증 하나에 출근의 무게가 담긴 것 같아요. 연휴가 꿈처럼 지나갔네요. 와, 정말 이 은유와 상징이네요. 사원증에 담긴 출근의 무게. 하지만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출근 잘 하시길요. 미스피치가 부릅니다. 하트.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젤을 아시나요?
9: 세계

0: 1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하세요. 잠시 후 2부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신청곡이 뽑힌 분들에겐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1부 끝곡으로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긴 연휴 뒤 맞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 발걸음도 차량 흐름도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데요.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동작대교부터 정체고요. 이전 구간에서도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사이와 다시 여의도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방화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월드컵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언양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3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금호분기점에서 실곡분기점 사이와 이후로는 북천안 일대, 다시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사이로 정체되고 그 후로도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0: 도와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썸!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살다 보면 사물에게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왜 없니? 묻고 싶죠? 핸드폰이 아무리 찾아도 없거나 리모컨이 신발장에서 발견될 때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기억해야 할 무언가를 잘 잊어버리는 증상을 뭐라고 할까요? 1번 건망증, 2번 충농증, 3번 차용증. 문자번호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자꾸 깜빡할 때 무엇이 심하다고 할까요? 1번 건망증, 2번 충농증, 3번 차용증. 음악 듣는 동안 받겠습니다.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6: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6: 어른들도 락토핏.
5: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6: 우리 모두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종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기억해야 할 무언가를 잘 잊어버린

있는 증상 오늘의 정답 1번 건망증이죠. 2344님 1번 건망증 추석에 언니가 추천해서 찾아왔어요. 어머 우리 우아조의 홍보대사분들 활동 쉬지 않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2344님 3331님 안녕하세요. 건망증입니다. 전 안경 쓰고 세수한 적도 있습니다. 안경은 제 2의 눈이니까요. 제 신체 아닌가요? 뭐 저도 20대 때까지는 그 완전히 뱅글뱅글뱅글 도는 안경 있죠. 아, 그 안경을 쓰고 다녀서 아주 어릴 때부터 썼거든요. 안경을. 그래서 뭐 안경 쓰고 세수뿐만이 아니고 뭐 아무튼 다 합니다. 그냥 제 신체같이 생각을 했었죠. 박가은님 오답 불안증 오늘 다시 출근이라니 출근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6413님 1번 건망증 오늘 출근길 나오는데도 건망증 경험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만 들고 정작 들고 나와야 할 가방은 안 들고 나와서 다시 집에 갔다 왔어요. 그래도 출근 전 알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 그래도 뭔가는 들고 나오셨잖아요. 저는 녹음하다가 가방 그대로 들고 쓰던 이어폰만 들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요. 아 참 안기영님 퀴즈가 뭐였죠? 안경님 어우 정말 센스쟁이. 아 근데 진짜 까먹으신 거면 어떡하지? 김낙현님 1번 건망증 건망증 하면 바로 접니다. 학창시절부터 학교 준비물을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제 별명이 아 맞다 입니다. 그런 깜빡하는 건망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하, 정말 저도 한 건망증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기록하고 메모하는 거 그리고 물건 자기 자리 정해놓고 계속 그 자리에만 놓는 걸 하는데 아 그래도 이 건망증 자체가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삶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그 건망증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신가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6532님은 도매시장에 출퇴근하는데 명절이 지나니 세상이 다 고요해진 것 같아요 하셨네요. 아 명절 때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이 고요 즐기시죠. 라이즈가 부릅니다. Love 119 그리고 박혜경이에요. 레몬트리.

라이즈의 Love 119, 박혜경의 레몬트리 들으셨습니다. 남윤 형님, 저번에 아기 안 생겨서 속상한 마음에 사연 보낸 적 있는데 드디어 아기 천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발 순산하길 기도해 주세요. 제 출근길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9월 잘 보내셔요 하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언제쯤 만나시는 건가요? 모쪼록 건강하게 만나시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남윤형님. 김효진님, 오늘은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아조를 이어서 듣습니다. 11-5 기사님 안전운전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11-5번 기사님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김유진님과 함께 이 11-5번 버스를 타고 가시는 승객 여러분, 여러분은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605님, 저는 명절에 저희 집 봄을 1호 꿀딸 아현과 함께 부산 송정, 청사포, 해운대, 광안리, 태종대 등 부산 일대를 둘러봤답니다. 오, 부산 투어를 쫙 하셨네요. 저희 회사는 오늘까지 휴무, 하지만 전기차 업무 등 일이 많아 저 혼자 출근해 사무실에서 핸드폰 어플로 목소리 듣습니다 하셨네요. 부산이면 이제 가을 바닷가 정말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오늘 휴문대 좀 나오신 게 안타깝긴 하지만 오늘 그래도 좀 워밍업 하시고 내일 출근하시면 훨씬 적응도 잘 되시고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어떤 분의 어떤 신청곡을 들을까요? 커피 쿠폰과 함께 들려드리는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0390님. 남녀 동창이 곧 결혼한다네요. 부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마음 담은 맞춤 선곡을 해주셨네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미 잘 되신 거죠? 잘 됐으면 좋겠다. 홍대광 노래고요. 이어서 1890님. 우리 가족은 스포츠를 좋아해서 맛난 음식 먹으며 아시안게임 열심히 응원해요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유정석의 질풍가도.

No excuses. 메간 트레이너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7656님, 조경아님 라디오를 좋아하시는 저희 과장님이 이번 달 9월 30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세요. 과장님 덕분에 저도 우아조 팬이 되었네요. 과장님께 그동안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어서 메시지 보내보아요 하고 마음 전하셨네요. 아, 정말 아쉬우시겠어요. 과장님 마무리 잘하시고 또 새로운 곳에서 뵙겠습니다. 퇴사하신 이후에도 제가 두 분 서로에게 종종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네요. 김유희님,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친한 언니가 연휴 동안에 맹장 수술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른 쾌차하길 기도합니다. 김영미 파이팅 외쳐주세요 하셨어요. 아유, 이제 회복 중이시겠네요. 김영미님 파이팅, 쾌차하십시오. 9989님, 장염과 함께한, 그리고 우아조와 함께한 길고 긴 추석 연휴 야간 근무가 끝났네요. 23일 저녁에 근무 시작과 함께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결국 장염 판정. 먹지는 못하고 화장실 들락거리면서 힘들게 버티다가 아침에 우아조 들으면서 퇴근하기를 며칠 반복하니 장염은 많이 호전되고 야간 근무도 끝났네요. 우아조 들으며 퇴근해서 하루 쉬고 내일은 다시 우아조 들으며 어머님 댁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하셨어요. 추석 연휴 내내요. 23일 저녁이면 정말 딱 그 전부터 그러신 거네요. 야, 이거 다른 것보다도 속은 계속 비워지고 뭘 먹지를 못하니까, 저는 장염에 걸리면 기력이 없어서 가장 힘들던데 그 와중에 일까지 하셨으니, 또 야간 근무를 하셨으니, 아, 이걸 어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연휴 때 못 간 어머님 댁에 내일 가시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 휴식 잘 하시면서 몸 잘 추스르세요. 두 곡 준비했어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유년 시절의 기행.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5765님, 어제가 결혼 28주년이었더라고요. 모르고 지나갔어요. 같이 외식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뭐가 바쁜지 지나쳤네요. 늦었지만 오늘 저녁 맛난 거 먹기로 했어요. 서로 잊으셨나 봐요. 아마 연휴가 겹쳐서 더 그러셨을 수도 있겠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데이트 잘하세요. 이수아님, 명절 내내 아버지께서 입원하셨다가 어제 퇴원하셨어요. 이제 보호자로 역할이 바뀌니 힘드네요.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아유, 어쩌다 입원을 하셨어요? 명절 내내 경황이 없으셨겠는데요. 부모님과 자식인 제가 보호자 역할이 어느 순간 그 바뀌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당연히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것도 있는데 참 그때 마음이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이수아님도 좀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9940님, 명절에 고구마 수확을 했어요. 올해 2년째 농사인데 풍년입니다. 가까운 산에 가서 알밤도 춥고 풍성한 추석이었어요. 동생은 시드니에서 6년 만에 한국에 와서 일만 하다 가는 듯합니다. 6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계속 같이 고구마 캐고 이러다 가신 건가요? 하지만 동생은 배에 많이 넣어가고 사진과 추억 그리고 행복한 웃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고구마가, 야, 지금 그 고구마 하나를 든 그 팔 사진이 같이 찍혔거든요. 팔뚝한 두 배는 되겠어요. 오, 그리고 또 한 장 더 보내주셨는데 고구마 밭에 아주 튼실하고 잘 여문 고구마가 흙 위에 잔뜩 이렇게 캐져 있는 그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아, 뿌듯하시겠어요. 이런 거 참 보면 결실의 계절이 맞습니다. 3419님 신청곡 함께 듣죠.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양설란님 신청곡 이어집니다. 구피 게임의 법칙.

0: 이금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KBS E-Radio.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승민 님이요. 이제 아파트 당첨 결과까지 이틀 남았네요. 꼭 되길 경화님이 빌어주세요 하셨어요. 제발요, 꼭요. 결과 꼭 전해주셔야 돼요, 이승민 님. 5631님, 이젠 트렌치코트를 꺼내야 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보를 좀 보니까 이번 주 동안에 비도 좀 종종 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문경숙님이 짧은 가을이라는 계절이 좀 더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거든요. 아마 가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겠죠. 그 좋아하시는 만큼 이 계절 지나기 전에 마음껏 누리세요. 5631님처럼 트렌치코트도 열심히 꺼내서 입으시고 또 곧 물들 단풍도 함께 기다려보시죠. 오늘 끝곡으로 셀린 디온의 To Love You Mor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를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근 정체는 최대를 보이다가 이제 빠르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작업 여파받아 복정나들목부터 속도 줄여 지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먼저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이후 방화대교 부근 4차로에는 여전히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는 먼저 고덕터널에서 초이 사이와 다시 북용인분기점에서 용인분기점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 운학터널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림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 밖에 함양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으로 무안 1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0: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즐거운 연휴 끝에 다시 출근하는 아침. 머릿속엔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죠. 긴 운전 끝에 여독이 덜 풀려서 피곤하기도 하고요. 명절 음식 때문에 찐살 오늘부터 다시 빼보자 다짐하고요. 잘 쉬고 돌아온 만큼 좋은 에너지로 남은 9월 알차게 마무리하고 싶어져요. 짧은 연휴여서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몸과 마음 잘 충전하기엔 모자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빨리 출근하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명절에 좋은 기운 쭉 이어나가면서 함께 하시죠.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